老男孩随着2010年微电影爆红，成为一代70、80后的集体级。创作初衷呢是回望逝去的青春，直面理想和现实之间的落差。

正午十二点半，想吃酸的应该是坏了男孩，想吃甜的应该是坏了女孩，什么都想吃，那应该是饿了。去补充体力吧。

对小米说，对呀，毕竟气氛都烘托到那块儿，咱不做点啥，好像对不起大伙儿似的啊。说的对，就这么干啊。

0: 안녕하십니까? 고3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수부 도시 연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시마다 도시만의 맛과 색깔이 있습니다. 조국 동북의 병강에 아름다운 장백산 기슭에 명주처럼 빛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산수 풍경, 독특한 도시 풍모, 짙은 민속 풍정, 조화로운 사회 민풍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사람 사는 인정미로 넘치고 보석 같은 매력을 뽐냅니다. 풍부한 인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발길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만강 유역 금산각의 명주이고 길림성 연변 조준족 자치주의 수부 도시인 장백산 기슭의 나의 집 영길입니다. 영길은 선천적인 위치 우세, 완벽한 시설과 질 좋은 관광 봉사로 국내외에서 새로 떠오르는 관광 도시로 부상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영길은 사통 팔달의 육로 교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백산 복지에 심입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영길국제공항은 국내외 16개 도시와 공중열선을 연결하고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영길은 장백산 관광, 정박호 관광, 연변 풍정 관광, 중국, 러시아, 조선, 한국, 다국 변경 관광, 이국 관광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의 가장 좋은 집산지입니다. 영길은 해마다 근 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는 해마다 15%의 성장폭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길시 남쪽 교외에는 아름다운 모아산 국가 삼림공원이 있습니다. 1962년 준 대총리는 영길을 시찰하면서 모아산 녹화 사업을 잘할 것을 지시했는데, 오늘날 모아산은 준 대총리의 지시대로 울창창한 소나무가 리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아산을 보면 동쪽에는 조선족 민속원이 있고 남쪽에는 일망무진한 과일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 숲은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사과배 재배원인데, 봄이 돼 사과배 꽃이 활짝 피면 그 향기가 수십 리까지 퍼집니다. 산기슭

0: 최근 비옥한 해란강 평원인데 해란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량안 평강벌에는 벚꽃향이 무르익습니다. 이곳은 저명한 풍경구인 동시에 연변 우질잎살의 생산기지이기도 합니다. 영일시 동쪽교외에 있는 동광초는 불화통화와 해란강 교섭처에 위치해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그림 같은 풍경을 뽐냅니다. 마을 산비탈에는 세구루의 천년송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산을 지키고 있는 세 개의 정자를 방불케 합니다. 이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동광촌을 즐겨 찾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동광촌은 지세가 준엄하고 산이 높습니다. 영일 사람들은 물을 막아 뚝을 쌓고 관광과 발전을 일체로 한 해란호 풍경구를 개발했는데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국내외 이름난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심에는 원, 길림, 변무덕, 판공천은 영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나라 건물입니다. 이곳은 당시 오정록 장군이 연변 군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보유하고 일본의 간도 음모를 짚으신 지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오정록 사적 전람관으로 됐습니다. 100년 세월을 거친 이 낡은 건물은 번화한 도시 중심에 우뚝 서 있는데 아직도 그 당시 풍운을 호령하던 위풍과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영길시 동북 교외에는 성자산이 있습니다. 성자산은 산세가 험하고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성자산은 산이기도 하고 성리이기도 한데 금나라 말기 동화국 부선 만노의 행도 남경 예조서입니다. 1233년 산성은 몽골 대군에 의해 함락되고 동화국이 멸망했습니다. 산성이 강철 마냥 단단해 산천 요새에 산포되었습니다. 비록 흔적뿐이라 하지만 원공사의 거창한 규모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장성과 봉화대는 누가 건설했으며 어느 연대에 건설했으며 역사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는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성자산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1: 연결은 길림성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동부가 금삼각 지역의 가장 큰 공업, 상업 무역, 관광 중심입니다. 연길은 조국 변경의 작은 도시이지만 개혁 개방 후로 국내외 많은 기업과 성공 인사들이 연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번영하고 발달한 시장 경제를 위해 닦아놓은 발전 토대가 든든합니다. 이미 연초 식품, 의약, 포장, 건자재, 고신 기술을 기둥 우세로 하는 공업 국면을 형성하고 생태 농업, 즉석 농업 발전 추세가 드세며 민족 특색 관광이 발전하고 상업 무역 활동이 아주 활약적입니다. 연길은 단연간 종합 경제 실력이 길림성 41개 현종 제1위를 차지하고 두 차례나 전국 종합 경제 실력 100강 현시에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연길의 독특한 지리 위치가 한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연길은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변경 접경 지대에 있습니다. 유엔 계획개발서의 도만강 중하류 지역 개발 설계도의 지점 도시이고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내외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륙로로 구라파와 아세아 두개 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추 지역입니다. 연길과 그 주변으로 이미 11개의 변경 통상구를 개통했는데 통상구들이 발산하는 거대한 개발 잠재력과 발전 공간은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질 좋은 연길의 자연자원은 그야말로 물화천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백산 복지에 위치한 연길은 사과배, 담배, 인삼, 로경 등 토산물과 산나물로 항상 풍요롭습니다. 또한 지하 광산도 풍부해 질 좋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석회암, 부석, 광천수 등 보귀한 자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옥수수, 콩, 채소, 가축, 가금 등 재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연길은 구전하고 편리한 교통 운수로 시공 거리를 좁혔습니다. 연길은 이미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이 구전한 편리한 교통 운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길 국제공항은 북경, 상해, 광주, 연태, 청도, 할빈, 장춘, 심양, 대련 등 10여 갈래 국내 항로와 연길부터 한국, 서울 등 곳을 연결하는 국제 항공편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포시예트항, 자르비노항, 조선 라진항을 통해 바닷길로 한국 부산, 일본 아키다 등 항구에 갈수 있습니다. 연길은 우월한 인문 환경과 뚜렷한 인재 우세가 있습니다. 연길에 있는 연변대학은 국가 21세기 100개 중점대학 건설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연변대학에서는 해마다 사회에 4천여 명의 졸업생들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과학기술 일꾼 대학생 시민 비율이 전국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0: 밀집되고 혜택적인 투자 정책은 연길에 있는 기업들의 비약과 발전을 힘껏 떠밀고 있습니다.
1: 연길에는 용산 등 용자가 들어간 지명이 많습니다. 용이라는 원고 색채는 연길에 더 없는 진비함을 더해줬습니다. 연길에 한 기석 애호가가 모아산 부근에서 화석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화석 사진을 국가고생물화석전문가위원회 위원 중국고척조동물 및 고인류연구소 연구원인 김창주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2016년 5월 30일 김 교수는 동료들을 이끌고 연길로 와서 연길 용산에서 세 곳의 화석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단위에서는 국가고생물화석전문가위원회 办公室에서 연길 공룡화석 발굴 신청을 제기했는데 국토자원부에서는 2016년 10월에 발굴을 비준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중국과학원 고척추동 및 고인류연구소와 연길 고생물화석보호연구중심으로 구성된 발굴단체가 연길 용산 공룡화석에 대해 보호성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목전 연길에서 공룡화석을 함유한 암석층 6개를 발견했는데 약 억 년 전부터 9천만 년 전 암석층입니다. 그중 연길시 용산의 4개 화석층, 연길시 중심 서시장 공사장과 구수하에 각각 1개 화석층이 있습니다. 연길 용산 공룡 화석층의 가장 윗부분 제1층에서 금종류 다리뼈, 척추골 조각 화석을 발견하고 제2층에서는 육식룡류 이빨, 각룡과 금종류 추골과 대퇴골 등 화석을 발견했으며 제3층에서는 거북이류, 어베랍 토르류, 소형 육식 공룡 화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제4층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도마뱀류 공룡, 육식 공룡과 악어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제5층은 연길시 중심 서시장 공사장에 위치해 있는데 공룡 화석 조각을 위주로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인 제6층은 구수와 하상에서 발견되는데 공룡 추골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굴 소서는 적어도 6가지 공룡의 각 부분 골격, 항구의 온전한 악어류 골격 등 그리고 공룡과 함께 백악기 시기에서 생활하던 악어류, 거북이류와 규화목 등 고생물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연길은 이로하여 기림성에서 공룡 및 반생 화석이 가장 풍부한 화석 산지로 됐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구는 비단의 길 경제벨트 북선 범위 내에 위치했습니다. 북으로 흥룡강 가음과 접해 있고 남으로 려뇽 조양을 바라보면서 1대1로 동북과 고생물 화석 주랑을 꿰찼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군의 발견은 길림성 각급 지도자들의 높은 중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토자원부 지질환경사와 국가고생물화석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보도매체의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호성 발굴 사업은 지도부 전문가, 매체가 합력하는 연길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국내 이름난 전문가와 학자들이 분분히 발굴 현장에 와서 공룡의 발자취를 찾고 고생물의 비밀을 탐색했습니다. 백악기 중만기의 화석군인 연길 용산 공룡 화석군은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공룡 화석군으로 길림성의 고생물 고환경, 고지질 고압 고찰 방면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동시에 목전 발견한 우리나라 가장 동부의 백악기 공룡 동물군 화석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구역에서 발견한 대형 공룡 화석군입니다.
0: 연길에서는 연길 백악기 공동자원을 전면 포장 설계하여 공룡 문화를 핵심으로 하고 조제 오락, 생태 레저, 양생 효과, 과학기술 보급 교육, 창의 산업을 일체로 한 세계급 공룡 문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공룡 박물관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공룡 이야기를 전면 진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둘러싸고 또 연길 글로벌 공룡왕국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대상 계획 면적이 18.4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공룡유적 핵심 보호구 대상은 2.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주제관광구 대상은 3.14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삼림양생리조트 대상은 2.5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창의산업단지는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올해 7월 12일 4년 동안 공들여 만든 연길 공룡왕국이 정식으로 개원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연길 공룡왕국 1기 대상에는 4개 전시관과 5개 주제구역이 포함됩니다. 그중 4개 전시관에는 연길 역사 문화박물관, 금도 예술극장, 환락 워터파크, 실내 공룡관 등이 포함됐고 5개 주제구역에는 구석기 시대, 주라기 세계, 중국 조선족 풍정구역, 동물왕국, 환호풍경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0: 푸른 산과 맑은 물, 짙은 조선적 풍경, 현대화한 시대감, 전민의 즐거움이 서로 어울려 빛이 나는 도시. 이 도시의 인민은 열정적이고 선량하며 손님을 반깁니다. 그들은 근로한 두 손으로 전국 백강현, 전국 쌍목 모범 도시, 중국...
1: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백과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취, 항산화 식품 섭취 부족 등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뇌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의료 진보를 상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또 다릅니다. 이른바 지중해식 식단을 구성하는 건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 견과류의 미네랄 등입니다. 저명의학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유명한 연구는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이 83.3년인 스페인과 83.6년인 이탈리아는 유럽의 장수국으로 꼽힙니다. 네, 과학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국가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는 식습관 환경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즉, 접시 우의 선택이 곧 건강 수명 통계로 이어집니다. 네, 바로 오늘 저녁 메뉴부터 채소를 늘리고 나트륨은 줄이고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뒤 내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음식은 문화이자 과학이며 무엇보다 건강 수명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건강 식단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네, 내 아이의 반복되는 감기, 그 전파원이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곤혹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물을 마시면 변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키위,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 호밀빵, 자전자피가 변비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 연구팀이 75개의 림상 연구를 메타 분석해 어떤 식품 및 보충제가 실제 변비 완화 효과가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메타 분석에는 기존의 변비를 완화시킨다고 알려진 식품들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 키위,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 호밀빵, 자전자피가 변비 완화에 효과적인 식품으로 꼽혔습니다. 최소 4주간 하루에 키위를 두세 개씩 섭취하면 배변 빈도가 늘었습니다. 마그네슘, 칼슘, 황산염이 풍부한 고미네랄 물을 최대 6주간 하루 0.5에서 1.5리터씩 섭취해도 변비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자전자피 섭취는 배변 빈도를 늘리고 배변 경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호밀빵은 배변 빈도를 늘렸으나 일부 연구에서 흰빵을 섭취했을 때보다 복부 팽만, 가스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네, 연구에서 몇몇 보충제의 변비 완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미네랄 보충제인 산화 마그네슘은 위약군 대비 배변 빈도를 약 4회 늘리고 배변 시 긴장을 줄이며 배변 경직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이번 분석은 영국 영양협회 승인을 거쳐 변비 완화를 위한 식이 지침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케빈 윌런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리한 식이 지침은 환자나 의료 전문가가 식단을 통해 변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단 식이 지침을 따르기 전에 주치의 등 전문가와 상담해 건강 상태를 꼭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은 나트륨,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신장이나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합니다. 네, 알뜰살뜰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 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끔은 안 좋은 일에 부딪히면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모든 걸 속에 넣지 말고 그냥 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삽니다. 살다 보면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말이 있고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모든 걸 바로잡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다치게 하는 일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때로 마음의 여백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무소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지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0: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매번 다짐할 때가 있죠. 아, 오늘은 꼭 해야지. 내일은 꼭 해야지. 이달 안으로는 꼭 해야지. 하지만 왜 매번 다짐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새로운 다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잠깐 재미나는 소품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2: 한 가지 물어봐도 이럽을까?
3: 예, 물어보시죠.
2: 자네 술을 많이 마시...
4: 아, 아버지. 저다 뭐예. 술은 마시기는 마셔도 영 처음 됐고 좋았습니다.
2: 그래?
4: 예.
2: 그러면 시름을 놨네.
3: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요.
2: 아버지. 너희들이 행복을 축하해서 고대!
5: 신성!

0: 가시아버지 무상도 자유. 예. 아버지.
1: 가시아버지
0: 가시아버지 말하지 말한데 자꾸 가시아버지. 성아발 내 원래 오늘 일찍 온다는 게 저 아래 말에 대사발 오늘 돌지 됐으면 늦게 왔을 거고 이랬을 거고 빈손에 왔을 거고
2: 이런 건 뭐다 싸들고 댕겨.
0: 아이고 스탄 체를 해놓고 나를 기다렸구나. 자 안기면서 안기면서 당신도 얘기 안 써. 안 써 안 써 안 써. 아이 내 비록 글쎄 옥수이 남편 자리에서 꼬꼬방 길에 딱 떨어졌지만 난 그래도 언제나 가시 아버지 가시 아버지라 말 가지 말란댔어. 송아바이 생일만 아이져버렸어. 자 어찌겠어.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게인데 내 술 한 잔 붓겠어.
2: 야 고맙소.
0: 아야 어제 했던 사람이다. 어제 내가 옥수이 잔치 할 때는 처가 편에 저런 사람 있는 거 못 봤는데 누구인도?
2: 그때는 없었네.
0: 아 그래 내 얼마나 그만 에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잔치를 할 때 그 군대 가서 모은다도 일난 거 치겠구만. 자 잔치 날 술을 먹고 전에 자 봤어. 당신은 내 안산 부서라. 그러니까 보다 당신 우리 처하고 왜 육춘가이던가 왜 팔춘가이던가 어떻게 되시는
2: 거야? 아 그런 게 아니야.
0: 에이 왜가 폐요? 또 술자한테 비치겠지라.
3: 그런데 다 속여라.
0: 저 혹시 무슨 동물을 했던가?
3: 우리 집사 이렇게 모터로 모셨는데 그럼 뒤에 앉아서 볼게.
0: 잠깐만! 이럴 때는 신랑 각시 같이 붙는 게 도리 맞지 않을까? 송아바이 얼씨지?
2: 그래. 어디까지나 같이 부셔야 돼.
0: 그렇지.
3: 자, 혹시 산도.
4: 사관 동네에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0: 동네에서?
4: 예.
0: 그래. 어서서 동네 사람이 옳지. 자, 그러면 동네 사람이 기분 좋게 들겠어. 오늘 술이야. 술수부리 한 게 맛이 별났구나. 아이 뭐 좋은 날에 아이랬을 거만 내 먼저 칠레를 아깁소. 에이 당신 바깥에 나오라 내 할 말이 있다. 에이 바깥에 나오라는데 그리 센가 이게 로시라게 말해서 내가 옥수이 남편 자리를 턱 내놨길래 당신한테 옥수이 차려졌지. 이모 뒤이나 아겠다.
3: 당신이 뭐예요?
0: 아야 아야
2: 할 말 있으면 조용조용 말할 끼지. 남이 새싸이 보고 이게 무슨 짓이오? 아,
0: 내 그럼 조용조용 얘기를 하겠어. 옆에서 비치지 맙소.
2: 뭐이라?
0: 아, 되게 숨도.
2: 맘대로 하, 맘대로 하.
4: 나
0: 조금 뺏어본 것 같은데.
4: 아버지 좀 참죠.
0: 에이, 혹시 곱소?
5: 야, 영 곱소. 살아나오, 어때?
0: 당신 어째 우쭈부려하제? 아이, 부처에 감투이 뺏기진 줄 모른다고. 당신 저 혹시 어떤 여자인가 알게 나올 곱소. 사랑하면 야다요. 당신 어째 여자께 그래 들었젠가?
4: 아이, 남이 저 곱다든지 밉다든지 갈라졌으면 남이 되지. 아, 또 뭐 무슨 상관인가?
0: 깨낀다.
4: 아, 깨끼?
0: 저 여자 겉은 여자지만 여자 아닌 여자.

0: 여자라는 거?
1: 아니, 말 좀 조심하, 저희. 니가 여자의 남답가? 예? 총사다 말인가?
0: 깨낀다. 깨낀다. 저 여자, 얼어 바깥에서 돼지 치고, 장보고, 손에 좀 돈나, 지금. 시어머니 좋아하는 바나나 안 사다, 시어머니한테 대접하고, 요 나가는 데는 또 요 술이랑 싸우고, 동네 아간들이 그렇게 흔하게 바라는 고부이랑 니네 썩은 일이 없다는 거. 그래, 잔치에서 있나, 이때까지, 응?
1: 뭐이랄까?
0: 참, 알겠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 올게요. 탱수를 한번 쳐보지 못한 여자도 여잔가? 여자가 아니라는 게지. 응. 아니, 뭐, 모두 듣기나 듣는가? 듣겠지, 뭐. 그리고 저 여자 남편을 기딱하게 바쁘게 구는 여자라는 거.
2: 뭐, 남편을 바쁘게 군다고?
0: 한 말도 마. 그저 밤이만, 아우, 참, 참. 밤이 맞지, 뭐, 그저 죽겠죠. 하루 바깥에서 팽이처럼 돌아치다가 집을 들어 구두를 닦고 닦고 또 닦고 내 자는 게 너무 급해서 빨리 입을 쏙 들어갈까 하면 동무 빨리 치솔질해서 뭐 서볼 바깥에 보죠. 야, 어느 한 대목이라도 빼놓으면 제게 때 갔다 못하게 한단 말.
2: 아니 그렇게 바쁜 건 바쁜 게 아니구만 뭐.
0: 또 있어. 저 여자야 저렇게 맥가진 것 같으면서도 털로 구리낼 닮아는 여자라는 거.
1: 아니 뭐이랄까? 내 구리낼 닮아간다고.
2: 암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이고 사람은 그냥 수야였구만 이 사람.
0: 아이 이거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좀 얘기 있어야 되지. 우리 러시 아야 이게 어째 이삭이야 이게. 대식업단에 누가 내 똥소리라거나 방귀를 뿅 하고 끼면 그 즉시로 겨자질한 위험을 막 토하는데 이렇게 맥가진 여자라는 거.
3: 우리 엄마 우리 옥수이 자녀한테 시집 가서 자녀 엄마 퉁퉁 만났을 때 못해준 게 뭐예요?
1: 아니 내 그만하면 잘해줬지 도우시란가? 도우시라는가? 아이
0: 그렇게 맥가진 여자 우리 엄마 부부 만나서 1년 넘어 자리에서 일을 못날 때 그 구리나나는 똥 오줌은 어떻게 받아내는지 내 정말 모르겠다니
4: 어떻게 끌어안는가 뭐야?
0: 갈 때 땡가 둘하구나
3: 그래 뭐 잘나가오야
0: 아이 성아반 세상이 아이 뭐 동네 지사는 왔다 간데 치면 아이 자가라든지 아이 앉아서 좀 더 놀다 가든지 이렇게 이야기 있어야 되지 사람 너무 많대 아이
2: 안 놀게 좀 놀다가?
0: 아 그렇다네 조금만 더 놀게
3: 아이 사람이 이게
0: 아이 당신 저 옥수가 연애할 때 옥수 무슨 거 좋아하는지 알았어?
2: 뭐로?
0: 에이, 뭐, 옥수 빌라키야. 순대를 먹을 때는 속만 먹고 껍질은 아예 먹었네. 때문에 순대 먹을 때 꼭 속은 옥수 먹고 껍질은 내 먹고. 어제서 뭐 먹지? 당신 술 안 지대라는 거 알았습니까?
2: 알았습니다.
0: 모르겠다, 알았습니다. 중요한 거 빼놨다. 중요한 거 빼놨다. 아, 저 옥수야. 뜨문뜨문 가다가 속에 나는 배 있으니 야, 내 정말 그 배 못 떼주고 제 이 선에 물러선다는 게 내 속인데라 아이간다 때문에 당신 꼭 내 뒤를 계승해서 야 계승해서 책임지고 속에 나는 배 떼주라는 거 알았어?
2: 알았어
0: 절쇼 부부간이라는 게 같이 있을 때는 모르 저렇게 갈라져서 남이 되니까
3: 자네
0: 성아바이 어쨌든 태따위가 잘 보냈어 그리고 옥수이 있네 최신랑제 좋구나. 깨알이.

0: 쏟아지게 썩어지게 살살하라. 에이 여보 잘 살라.
1: 아니
2: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기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배를 타지 않으면 평생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두려움 대신 도전을, 망설임 대신 한 걸음을,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보세요. 작은 도전이 멋진 변화를 만들고 오늘의 노력이 행복한 레일이 될 겁니다.

젊은 날엔 친구가 많은 것이 자랑스럽고 정말 어깨가 으쓱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알립니다. 내 곁에 1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10명보다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1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더없이 풍요로워집니다. 네, 오늘도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면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감사란 무엇인지, 또 여유란 무엇인지, 네,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폭타령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00, 79100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강화의 엄마의 눈물,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화 가수의 엄마의 눈물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당신은 눈곱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눈곱을 찍었습니다. 내가 대학하던 날, 내가 대학하던 날, 당신은 춤을 추었습니다. 당신은 춤을 추었습니다. 당신은 눈물에 희망을 찍었습니다. 희망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눈물에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아, 엄마의 눈물. 아, 엄마의 눈물. 우리 엄마의 눈물. 우리 엄마의 눈물. 꽃보다 아름다운 엄마의 눈물이여. 엄마의 눈물이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내가 유학할 때, 당신은 눈곱을 찍었습니다. 내가 장가 가던 날, 당신은 춤을 추었습니다. 당신은 눈물에 그리움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눈물에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아, 엄마의 눈물. 우리 엄마의 눈물. 꽃보다 아름다운 엄마의 눈물이여. 네, 2절이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아, 엄마의 눈물, 우리 엄마의 눈물, 꽃보다 아름다운 엄마의 눈물.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0: 금요일은 노래 한 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1: 노래 교실 코너로 맹영수 작사, 허순자 작곡, 강화 가수의 엄마의 눈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당신은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추었습니다. 아닙니다. 추었습니다. 지금 여기 들립니다. 또. 자, 다 같이 2절 불러봅시다.

0: 네, 오늘 시간 맹영수 작사, 허춘자 작곡, 강화 가수의 엄마의 눈물 함께 했습니다. 벌써 또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이 시간 계속해서 노래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네 번째 시간입니다.

0: 저는 막내로서 형들보다 먼저 장가를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거야 그렇지.
2: 그대야 진계호는 다 타들어가 버린 곰방대에 담배를 쑤셔넣으면서 여유있게 웃었다. 형들도 안도하는 듯 눈에 힘을 빼고 서로 다정하게 쳐다보았다. 첫째가 양보하고 넷째가 사양하였으니 자기들한테도 차례가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둘째와 셋째의 얼굴에 유달리 생기가 돌았다.
3: 이렇게 되면 토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군.
4: 그러게 말이오. 토론이란 것은 결론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법 아니겠소? 그러니까 토론은 치열할수록 좋은 거지.
2: 두 사람이 신바람이 나서 주고받았지만 진계호는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시 처음부터 토론한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그냥 시간만 끌게 될 뿐이다. 그는 곰방대로 넌지시 넷째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1: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색시를 데려온 것이 넷째이니 너한테 권리를 주겠다. 누가 먼저 장가를 가는 게 맞는지 네가 말을 해보아라. 우린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겠다. 너희들도 다른 의견이 없지?
3: 네, 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셋째야, 너도 다른 의견이 없지?
4: 아, 그럼요. 제가 무슨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1: 그럼 좋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으니 이제 넷째의 의견만 들으면 되겠다. 넷째야, 우리 집안에 대를 잇는 문제가 너의 선택에 달렸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일이니 신중하게 생각하고 선택을 잘하길 바란다.
2: 진계호는 넷째가 무조건 자기 의사를 따를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마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가 감히 아버지의 의사를 거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둘째와 셋째는 달랐다. 적어도 넷째가 고리타분한 아버지와 맏형의 의사를 따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넷째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다시 형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애썼다. 형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넷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서로 자기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개별적으로 말하면 넷째는 바로 손우인 셋째 형과 가까웠다. 큰형은 평소에 아버지처럼 동생들을 잘 챙겨주었지만 나이차가 많다 보니 늘 어려웠다. 둘째 형은 불도질같이 과격한 데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편이라 평소에 썩 좋아하지 않았다. 셋째는 바로 손우의 형이어서 늘 싸우면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냈다. 그렇지만 여자를 뭐 이런 시련을 그한테 준 것이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택의 권리를 맡겨 스스로 포기하도록 한 것이다. 넷째는 화가 치밀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안 이상 거역할 수도 없었다. 넷째 역시 아버지의 의사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순순히 여자를 다른 형들에게 내어주기는 죽는 것보다 싫었다. 그는 아버지의 의사도 거스르지 않고 둘째 형과 셋째 형에게도 인심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고육지책을 생각해냈다.
0: 저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냥부터 장가 보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누가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다만...
2: 그 순간 둘째 형과 셋째 형이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들은 억울함을 넘어 분노에 가까운 눈빛을 드러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진계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면서 법원에서 재판장이 안건을 통과시킬 때 재판봉으로 탁자를 세 번 내리치듯 곰방대를 신바닥에 대고 세 번 탁탁탁 두드렸다.
1: 좋아, 아주 좋아. 넷째, 내 생각이 정 그렇다면 더 미룰 것 없다. 결혼은 마지가 하는 걸로 한다. 일은 이렇게 악귀를 짓고 둘째, 셋째, 넷째 맏형의 방을 쓰도록 하고 너희들 방이 크니 거기다 신혼방을 꾸미도록 하거라.

0: 그런데 아버지!
1: 넷째가 바삐 두 손을 흔들며 도리질을 했다.
2: 왜? 무슨 할 말이 여직 남았느냐?
0: 네, 아직 제 말이 채 끝나지 않았어요.
2: 그게 뭔데?
0: 호리는 인륜지 대사입니다. 아버지 의사대로 큰형이 먼저 장가를 가야 한다는 것에는 그것은 그 여자에 대한 서운함이지 우리 형제들에 대한 서운함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형제끼리 의도 상하지 않겠지요.
1: 셋째가 두 손을 탁 마주치면서 화색을 지었다.
3: 그게 묘수 중에 묘수인 듯하구나. 그러는 게 좋겠다. 나는 대찬성이다.
4: 참 재밌겠는데? 색시가 우리 형제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좋아할지 그게 궁금하구나.
3: 누가 아니라 나도 그게 궁금해 죽겠어.
1: 셋째가 속삭이듯 둘째와 맞장구를 쳤다. 소리를 죽인 웃음엔 깨고 소해하는 저희가 다분히 묻어 있었다. 그 웃음소리에 비위가 상한 듯 진계훈이 목청을 도두었다.
2: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렇다고.
1: 그렇다고. 여자가 너희들 차지가 될 것 같냐고 하려다가 말꼬리를 사렸다. 큰 형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여자한테 선택권을 준다면 10중 8구 자신한테는 차려지기 어렵다. 나이로 보나 생긴 것으로 보나 형제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밀린다는 것을 그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들 앞에서 종대로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위인이다. 분명히 자기한테 불리한 게임인데도 맏형은 불만의 기색이여 없이 오히려 찬성을 표시했다.
0: 나도 대찬성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남자도 좋아해야 하지만 여자도 좋아해야 금슬이 좋게 잘 살 수 있는 법이지.
1: 맏형의 말에 진계훈이 곰방대를 다시 신바닥에 대고 탁탁 털었다. 불만이 있을 때는 두 번 때리고 확실하게 못을 박을 때는 세 번을 때리곤 하였다. 이 방법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리 나쁜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여자한테 선택권을 주면 적어도 형제들끼리 불만을 품고 옥신각신할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2: 나도 찬성이다. 너희들이 결정한 일이니 여자가 누구를 선택하든 아무 불만이 없기를 바란다. 누구도 다시 뒤집지 못한다 그 말이다.
1: 형제들이 환한 얼굴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물개 박수를 쳐댔다. 한 방에 끝나버릴 뻔했던 일이 여럿한테 또다시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다시 돌아온 기회 덕분에 다들 들뜬 기분이 역력했다. 진신의 남자들의 얼굴은 비에 젖은 새벽처럼 새로운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듯 방에서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들어갈 때처럼 다섯 명이다. 그들은 저마다 뒷짐을 진 채 보란듯이 턱을 우로쳐들고 여자 앞에 섰다. 안대를 쥐고 있던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왔다. 뭐라고 말을 하였지만 여자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가 어안이 벙벙해 하자 남자는 손짓으로 일렬로 늘어선 남자들을 일일이 가리키고 나서 여자의 가슴에 하트를 그려 보였다. 이들 중에서 누가 마음에 드는지 고르라고 하는 것 같았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여자는 시키는 대로 남자들을 둘러보았다. 아버지로 보이는 로이는 등이 구부정한 데다 얼굴 양볼이 훌쭉하게 꺼져 들어가 유달리 광대뼈가 도드라져 나왔다. 상당히 억세게 보였다. 로인의 옆에 선 남자는 로인처럼은 아니지만 살짝 등이 안으로 굽기 시작하였고 얼굴이 마치 반숙의 계란을 접시에

올려놓은 듯 아래로 흘러내려 더없이 허접스러워 보였다. 그 옆에 선 남자는 형제들 중에서 키가 제일 훤칠했는데 간잔지런한 눈매가 건들대고 아나무인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 다음에 선 남자는 상대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이 수줍고 유약해 보이는 데다 야가 빠진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마지막 남자를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유작작하였다. 자신감이랄까, 뭔가 차분하면서도 결기가 있고 단단해 보였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옥, 배역의 박성국, 최림, 조일광, 강성조, 제작의 최림,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에게는 사무로 만났다가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된 지인이 있습니다. 거슬거슬한 성미를 가지고 있어 평소 말투를 부드럽게 돌려가며 꾸며 쓰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고쳐야 할 점이 눈에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즉시 솔직하게 털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업무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는 직설적인 말투 탓에 조금 거친 느낌이 들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본을 살피느라 눈치를 보고 참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 지인은 거리낌 없이 꺼내니 처음에는 거절당한 듯 서운한 마음이 잠시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거슬거슬한 성격 뒤에 숨겨진 진짜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듯 답답하게 소가리만 하거나 남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모습과는 달리 꾸밈없이 솔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슬거슬한 성격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거짓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그런 모습이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지인의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그런 거슬거슬한 성미를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다듬고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는 말이 단순히 거칠다는 뜻만이 아니라 꾸밈없이 시원스러운 사람의 품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지인을 통해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거슬거슬하다입니다. 사람의 성질이 좀스럽지 않고 좀 거칠면서 시원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평소 거슬거슬한 성미처럼 활용하며 깔끔하고 시원한 성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자주 쓸 수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에는 또 살결이나 물체의 거죽이 윤기가 없고 좀 거칠거나 뻣뻣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니 몸이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촉촉하고 부드러웠던 피부가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서 점차 윤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손으로 만져보면 매끈하지 않고 푸석푸석하며 거슬거슬한 살결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보습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피부 수분이 부족해 뻣뻣하고 거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입던 오래된 면 옷도 세탁을 반복하다 보니 윤기가 사라지고 표면이 거슬거슬해져 예전의 부드러운 느낌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거슬거슬하다는 피부의 살결은 물론 천, 나무 표면 등 각종 사물의 겉면이 윤기를 잃고 거칠고 뻣뻣해진 상태를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칠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확한 촉감을 전달해주는 표현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종 인설. 오늘은 에너지라는 밥그릇을 자신의 소중에 단단히 잡고 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습금형 총서기가 중앙방송 전국 소나 8 프로그램 방송 개시 72년에 축하 편지를 보냈습니다.
1: 정철상 부총리가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하고 러시아와 함께 종로상무 기재성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0: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방 수도를 3일간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1: 뉴스웨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총소기는 에너지 보장과 안전은 국가 경제와 민생이 관계되며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중대사라고 제기했습니다. 관근 기술과 핵심 제품의 세대 교체와 고도화, 신기술의 진흥화를 추진해 국가 에너지 안전과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15차 의회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각질은 자원 특성에 입각하고 지리적 우세를 발휘해 에너지 기지 건설을 가속화하고 송구역 간 에너지 통로를 한층 더 원활해하며 남북이 동시에 힘을 내고 동서가 전역으로 연결되면서 에너지 강국 건설의 시대적 화폭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산동성에서 우리나라 첫 육상 단층 함물 호분지 혈암류 국가급 시범구인 승리지향 혈암류 시범구를 본격적으로 건설하면서 우리나라 동종 혈암류 자원의 규모화, 효익화 개발에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기술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석유화학공업그룹 승리유선 제양 혈암유팀 책임자 양용은 관건적 기술 40여 가지를 공략하고 립체식 개발, 량질 쾌속 시초, 고효율 균형 아별 등 6대 관건적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국외 업종의 독점을 철저히 타파하고 자주적 혁신의 길을 개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2021년 10월 승리 유선을 찾아 석유 노동자들을 위문할 때 습금형 종속에는 석유 에너지 건설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여가 아주 크다고 표했습니다. 제조업 대국인 우리나라가 식물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면 에너지를 포함한 각종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혈암류는 종량 비전통 오일가스 대체 자원입니다. 최근 연간 승리요소는 혈암류 중산, 비축 건설, 생산 그리고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블록 생산량이 꾸준히 상승해 이를 원유 생산량이 초기 100톤에서 지금은 2,400여톤으로 늘었습니다. 혈암류 가스 부집 기재 고효를 개발 전국 중점 실험실 곽웅승 주임은 현재 혈암류의 로적 탐사량은 18억 4천만 톤에 달하고 지난해 전국에서 생산한 혈암류는 850만 톤 이상 조만간 생산량이 1천만 톤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혈암류 탐사 개발의 밝은

0: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에너지가 기반 역할을 발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신에너지는 도약식 발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7월 말까지 전국의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은 12억 8,600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면서 처음 화력발전을 초월했습니다. 태양광은 이미 우리나라 제일대 전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이 집결한 하남성 삼은협 민지현은 공업용 전기 사용량이 큽니다.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풍력과 태양광 전력 조장 일체화를 추진해 태양광 풍력 발전, 에너지 조장, 배전망, 탄소 제로 단지를 포괄한 녹색 에너지 생태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공업정보화국 당조석이 조직을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기업의 생산 확대,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해 청정하고 원가가 낮은 에너지 보상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에너지 올 상반기 서부전력 동부수송 과정에 남방지역에 수송한 전력이 로계로 65kW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장강 삼각주 지역,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에 녹색 동력을 지속적으로 수송했습니다. 운남성 발전개혁위원회 기초시설 발전처 왕효니 부처장은 15차원의 전망계획기간 운남은 현지 녹색의 신용에너지 체계 건설을 둘러싸고 녹색 전력 플러스 연산력을 적극 확장하는 과정에 전국에서 앞장선 청정에너지 우세를 산업우세, 경쟁우세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인공지능과 에너지는 량방향 동력 부여의 쾌속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내몽골 호린거르, 감숙 경량 등지에서 새로 건설한 데이터센터의 녹색 전기 소비 비중은 이미 80%를 초과하고 국내 172개 연산역 센터는 녹색 저탄소 4의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녹색 에너지는 중국 인공지능의 글로벌 경쟁력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 보상 능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과학기술의 혁신 호재를 선정하며 에너지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기까지 올도록 우리나라는 에너지 발전 공간을 보완하고 신용의 에너지 기초시설을 힘써 건설하면서 에너지의 신질 생산력을 다그쳐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분야의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신용 에너지
1: 방송 총국 간부와 직원 그리고 광범한 아동문예 종사자 교육 종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시대 발전의 맥락을 따라 아동 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덕지 채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956년 9월 4일에 방송을 시작한 소나팔 프로그램은 신중국 최초의 항령전 아동 전용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방송과 텔레비전, 뉴미디어, 캠퍼스 방송국 등을 통해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부상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축하 편지에서 지난 70년간 소나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취지를 견지하면서 한 세대 또 한 세대의 소년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켜주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소년 아동 문예 종사자와 교육 종사자들은 총석의 축하 편지는 광범한 소년 아동들에 대한 당정의 따뜻한 배려와 아동 문예 사업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보여주며 사상 문화 선전 전선을 크게 고무했다고 비유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소나팔 프로그램 전 아나운서이자 감독인 서문현은 습근평 총석의 축하 편지는 감동과 더불어 큰 격려가 되었다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한 세대 또 한 세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비유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아동채널 편집부 전 부주민 리효빙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나팔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었다며 우리는 반드시 총석의 당부를 명기하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진실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을 널리 전파하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더 많은 우수한 작품을 창작하며 소나팔 프로그램을 더욱 알차게 잘 꾸려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중앙방송 총국 소나팔 프로그램 진행자 정정은 총석의 축하 편지는 아동 프로그램 창작자들에 의한 깊은 격려이자 어린이들의 정신적 터전을 위한 것이고 중국 아동문화건설과 기초교육에서 대체할 수 없는

0: 독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금형 청소기는 축하 편지에서 덕을 기르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고 시대 발전을 잘 진맥하며 아동 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널리 전파하며 아이들이 즐기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더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년 아동 문예 종사자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총석의 중요한 지시를 지침으로 삼아 우수한 전통 문화와 홍색 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최상의 정신적 식량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경화실험학교 교장 리설매는 총석의 축하 편지는 바로 방향이고 편달이고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나팔 프로그램을 들으며 자란 리설매는 소나팔 프로그램은 한 세대 또한 세대 중국인들의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아이들의 동심과 취미를 잘 보호하며 시대 변화 발전에 순응해 각종 문화 매체에 잘 활용하면서 긍정적 힘을 전달해야 합니다. 북경시 북해유치원 당 총지부서기 왕흠은 중화문화의 뿌리, 좋은 품격, 평생 도움이 되는 습관 등 자양분이 전파를 타고 아이들의 마음을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총석이는 시대 발전의 맥락에 따라 아동 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바탕색을 책임지는 학령전 교육 종사자로서 우리는 교육을 아이들의 생활에 녹여들게 하고 아이들을 도와 세상을 인식하고 선을 추구하도록 할 것이며 뿌리와 혼이는 중국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중국 아동예술극장 고대립 원장은 소년 아동을 위한 초심과 사명을 견지하고 우수한 작품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예술 교육을 통해 동심의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아동극 창작, 무대 공연, 예술 보급과 예술 교육 전파를 꾸준히 심하고 오래도록 전해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수한 아동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중앙방송 전국 소나팔 프로그램 진행자 봄언니 대영은 총석의 경례를 실천과 행동에 옮기고 시청자 참여, 다방면 공동 창작의 새로운 모델을 적극 모색하고 표현 방식을 혁신해 아이들에게 중국 이야기, 신시대 발전 이야기를 잘 들려줄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홍색 유전자와 문화 자신감을 소년 아동의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소나팔 프로그램이 계속 신시대 어린이들을 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 중공정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공원 보총리인 정설상이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기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회동하고 러시아 제1부총리 만투로프와 함께 양국 투자협력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공동 주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또 러시아 노바크 부총리와 함께 양국 에너지협력위원회 제23차 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제8회 양국 에너지상무론단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우선 습금형 주석의 친절한 문안을 전달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인솔 아래 중국 러시아 신시대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가 보다는 심화하고 실질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복잡하다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가 흔들리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양국 지도자의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잡게 이행하고 실질적 조치를 통해 쌍방의 리익 융합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고품질적으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습금형 주석에 대한 문안을 조언해줄 것을 정설상 부총리에게 당부하고 나서 당면 양국 관계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제3분야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희망합니다.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쌍무 기재성 회를 조제할 때 정설상 부총리는 쌍방은 양국 지도자가 그린 새로운 정사진에 따라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실무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확장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계획과 정책 지도를 강화하고 중점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을 촉진하며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기존의 에너지 협력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관리 체계 변혁을

0: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발전 수준과 실무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양국 지도자가 달성한 중량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전략적 접목과 프로젝트 건설을 강화해 질 높은 협력으로 양국과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려나고 표했습니다. 회의 후 정철상 부총리는 러시아 만투로프 제1부총리, 노바크 부총리와 각기 회의록에 서명했습니다.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론단 개막식에서 정철상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의 축하 편지를 선독하고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철상 부총리는 에너지 분야의 상무 협력은 평범치 않은 길을 걸어왔으며 지도자 인설은 가장 큰 우세이고 호혜 상생은 근본적 동력이며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라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이런 소중한 경험을 잘 총화하고 계승 발향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에너지 발전 전략 생태 안전위원회 비서장이며 러시아 석유 회사 총재인 세친이 부친 대통령의 축하 편지를 손독하고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노바크 부총리도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1: 아시아태평양 매체 고위론단이 5일 광동성 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 귀빈들은 습금형 주석이 제기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중대 구상은 개방형 아시아태평양 경제를 함께 건설하고 역내 공동번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 귀빈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 협력에는 역내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아시아태평양의 개방과 융합 이야기를 전하고 APEC 계열 성과를 적극 알리며 공동 취재, 기술 혁신, 인재 양성 등 실질적 협력을 심도 있게 전개한다고 표했습니다. 론단은 공동 번영의 길 함께 구축, 매체 공동인식과 행동을 주제로 했고 만여 개 나라와 지역, 유엔기구, 국제기구의 400여 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0: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5일 발표한 데 따르면 8월 중국 물류 경기지수는 50.9%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반등하며 물류 경기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8월 중국 물류 총 업무량 지수는 50.9%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올라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름 휴가 소비와 계약철 그리고 신구 교체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물류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조업 회복에 힘입은 산업물류 수요도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중국물류정보센터 류광주임은 소비물류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면 조사, 대상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서 스마트 학습기기, 특색 문화창의 상품, 문화 오락 품목 주문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전자상 거래 물류 업무 건수는 전월 대비 5%, 간선 전용차 운송량은 전월 대비 3% 늘어 소비 물류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1: 하북성 형수시 부성현은 한때 화북병원의 전형적 농업현이었으나 지금은 조립식 주택기업 48개 소가 밀집하고 접이식 조립주택을 세계 50여 개 국가에 판매하는 곳으로 부상했습니다. 산업 승격을 통해 부성현은 명세, 분산, 취약이라는 난제를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최종 큰 시장을 개척해냈습니다. 부성현이 한 조립식 주택기업 생산작업장에서 카나다를 보낼 조립식 주택 본체 구조의 조립작업이 금방 끝났습니다. 기업 책임자 경재림에 따르면 조립식 주택은 일반 이동식 간이주택과 달리 독특한 접이식 신축 설계를 적용해 원형 운송할 때 압축해 수납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펼칠 수 있으며 사용 공간은 압축대보다 2배에서 3배 크집니다. 100여 개의 공정 절차를 거쳐 검증된 이 제품은 사용 환경, 운송 환경 그리고 내한 성능 등 면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광활한 유용성, 간편한 설치 등 우세를 통해 맞춤형 소형 주택은 해외 관광 민박, 가족 농장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영국 바이어 주나이드 이스마엘 마이어슨 개발팀이 매우 전문적이고 제품의 품질이 최고 수준이라며 모든 제품이 유럽 표준과 영국 표준을 만족시키고 관련 인증도 갖추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성현은 컬러 강판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부성현 조립식 건축산업협회 회장 다형욱은 국내 시장이 최근 연간 포화 상태

0: 놓이면서 업계가 악성순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다향욱은 모두가 하나의 수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가가 5,000원인 일감을 4,800원, 4,500원에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면서 제품 품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동식 간이수택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제품 동질화가 심각했습니다. 전원과 승격은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정밀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트랙으로 갈아타고 세계를 개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부성현 발전개혁국 부국장 오춘에는 제품의 개발과 고도화를 유도하는 한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원가 절감과 효율 향상을 도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의 생산 라인은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한 조립식 주택 기업의 생산 부장 양효동 씨는 조립식 주택 제품을 제작하는 데 최소 28개 공정, 200여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후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품질 관리도 전방위적으로 격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선에는 영업 부문에서 생산 직원들까지 오다가 전달되려면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5분이면 끝납니다. 양효동은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했는지, 어느 팀의 팀원이 했는지 바로 추적할 수 있게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부성 조립식 주택 지역 공공 브랜드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업계 표준을 통일하고 선도 기업의 핵심 설비를 공유하도록 해 생산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세관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신고 규격과 목적국의 기술 기준에 맞도록 지도했습니다. 현재 부성현이 보유한 관련 기업은 48개, 올 상반기 산업 매출은 동기 대비 126% 증가한 8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하북 부성경제개발국관리위원회 부주임
1: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각지대나 맹점 한 곳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가제시 당연의 보석이며 시장 권한대행인 로브츠르는 현재 기롱통상구 피해 핵심 구역에 고정 등 드론 조명 등 비상 조명 장치가 배치됐으며 발전차 이동식 조명, 충전 컨테이너 등 각종 전력 보상 장비 350여 세트가 투입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체 구역에 투입된 구조연력은 2,300여 명, 장비는 8,800여 대에 달합니다. 자연자원, 수리 등 부문의 전문가, 기술 인력 100여 명이 각종 구조와 관측 장비 150세트를 갖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측 작업을 수행하며 과학적 구조를 위한 탄탄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 부문도 국도 216선 림시 개통 구간에 대해 폭을 넓히고 높이를 보강하며 도로면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도로사업 발전 비상보상센터의 공정사인 김재 씨는 가장 넓은 부분은 이미 약 15m에 달해 구조물자와 차량 통행을 보장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0: 5일 밤 10시까지 강서성 수천현

0: 제 지역 비상통신 회선도 성공적으로 구축해 통신이 회복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춘화 국장은 이번 구조작업의 주요 난점은 세 가지로 첫째는 도로 차단, 둘째는 이기간 여지는 강우, 셋째는 현장에서 언제든 추가 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산체 지질 상태를 엄격히 관측하는 한편 재주민 대피와 배치, 생활보장, 2차 재해 예방 등 재반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근성 포전시 성산구 화성진 중국전자과학혁신성의 한 비상대피소의 인근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원두총구와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장 보장인은 허양승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 도착하자 곧바로 깨끗한 의류와 수건, 돗자리, 에어컨용 이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인들에게는 별도로 목포를 추가 제공했습니다. 홍수 피해 발생 후 중국 안능 2국 공정구조함원기지는 포선구호 작업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5일 낮부터 구조 임무는 피해 주민 대피에서 생산과 생활질서 회복으로 조성됐습니다.
1: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일 저녁 클레믈린 궁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특사인 위트코프와 4위 쿠슈노와 회담을 진행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달성한 이른바 3일간 휴전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협상 과정과 중재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브는 5일 푸틴 대통령이 당일 자정부터 3일 동안 기예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당일부터 9월 7일 월요일까지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는 6일 미국 측 대표와 실질적 대화를 진행하려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선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우입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본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인지 편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압력이 더해지는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부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0: 중국 평화유지 부대를 두고 국제사회는 평화유지 활동의 관건 요소 핵심 역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표정장을 통해 우리는 중국 평화유지 부대가 어떤 관건 요소이고 어떤 핵심 역량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최초로 평화유지 정규부대를 파견한 것은 1992년입니다. 그리고 중국 평화유지 장병들은 20여 개 나라와 지구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요파 선생님이 관련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 네, 이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우리나라가 최초로 군대를 파견한 것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군사 관찰원 5명을 파견했는데 이로부터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는 서막을 열었습니다. 1992년 중국은 파란 헬멧 정규 부대를 캄보자에 파견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선호하여 세계 26개 나라와 지구에 발자취를 남기고 25가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평화유지 인원 천여 명도 포함됩니다.
0: 임무를 수행하거나 훈련할 때 여성 평화유지군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3: 없습니다. 파란 헬멧을 착용하고 해외로 나가 임무를 수행할 때면 우리는 병사 신분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여성입니다.
0: 여성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2: 네, 그렇해서 약품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여러 방법을 통해 드디어

0: 中国古人说，善学者尽其理，善行者究其难。构建人类命运共同体是一个美好的目标，也是一个需要一代又一代人接力跑才能实现的目标。中国愿同广大成员国、国际组织和机构一道，共同推进构建人类命运共同体的伟大进程。
1: 2017년 1월 18일 수석금 형조석은 UN 제네바 본부에서 어려움을 명확히 인식하며 끈질긴 의지력으로 고생을 도려하지 않으며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선인들은 이미 성공적인 본부기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정화의 7차례 소양 항해라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역사 사건입니다. 정화와 그의 함대는 총 7차례 소양 항해를 진행했고 매번 항해 기간은 2년. 항해 총 로종은 30만 킬로미터를 넘겼으며 방문한 국가와 지역은 30여 개에 달합니다. 인도양 주변과 아프리카 동해안에까지 이른 이 역사적 사건은 인류 항해사와 문명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정화의 소양항해는 세계 항해사의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인지 편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국가 간 선의의 협력은 리성적이고 안정적인 상호 전략적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유럽 간 협력은 상호 존중, 평등과 실무, 상호 신뢰의 전례 없는 폭과 깊이에 이르렀고 상출한 진리는 쌍방의 20억 민중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년간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삼중 포지셔닝으로 대중국 관계에 정의를 내리고 이른바 위험 부담 해소를 빌미로 경제무역 연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총격 2.0 버전 논조를 내놓고 불안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면서 각종 편차가 상호 신뢰의 기반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속출하고 에너지 안전 압력이 두드러지고 글로벌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협력 공감대를 잘 수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정치적 명제일 뿐만 아니라 독일은 민생 복지에 관계됩니다. 인지적 편차를 극복하려면 3대 인지를 원천적으로 타파해야 합니다. 첫째, 정상적 시장 경쟁을 제도적 대립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협력의 기조는 시중 구조적 보완, 호혜 상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일부 산업의 정상적 시장 경쟁을 일부러 제도적 차원의 제로섬 게임으로 일반화하려고 시도하고 이시 형태로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전반 산업유대를 절단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웅변보다 낫습니다. 중국 세관 총세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이 부진하고 공급 사슬이 깊이 있게 재구성되는 대환경 속에서 2015년 중국과 유럽 간 화물 무역 총액은 8,281억 달러를 기록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핵심 경제체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상방은 녹색 전환, 디지털 경제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했으며 민생 공급과 수요 간의 사세를 밀접히했습니다. 객관적 시장 법칙에 따른 경제 운행에서 기업의 리성적 배치, 소비자의 진실한 수요는 막을 수 없는 협력 대세가 됐습니다. 이는 결코 주관적 정치가 마음대로 분리하고 역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호혜의 의존은 안전위험 부담이 아닙니다.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은 시장 논리의 자연진화 산물이고 기업이 원가와 효율과 혁신을 고려한 후 형성한 리성적 경제연결이지 결코 외력으로 구축한 단방형 집합체가 아닙니다.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연결은 결코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하는 제로섬 서사가 아닙니다. 유럽은 중국의 최대 규모 시장이 가져다준 소비 동력, 완비화하고 강인한 공급 사슬 체계, 세계에서 앞선 신에너지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첨단 제조와 정밀 공예, 광활한 가치 시장, 통달한 경제 무역망이 필요합니다. 이는 깊이 융합된 쌍방향 연결로서 서로 필요하고 서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리성에서 비롯한 쌍방향 이전을 일면적으로 이른바 전략적 취약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중대한 전략적 오판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 부담은 결코 협력으로 인한 상호 연계가 아니라 안전 가치를 구실로 삼고 탈동조화를 고취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유럽의 산업 불안감은 중국을 갈등을 전가하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유럽 간 무역에 나타난 차액은 단순히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이원적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 경쟁력의 강약과 교체,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 통계 구경의 객관적 차이, 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구조적 격차, 수출 통제 정책의 규제 효과성, 그리고 산업 원가를 인상시키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무수호하려는 것이 제조업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나날이 고요해지는 공업 박물관이라는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호주의는 기술

혁신을 육성할 수 없고 산업의 적폐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유진사들은 이에 대해 명석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이버 경제연구소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동맹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한 것은 유럽의 에너지 원가가 높은 기업과 화학공업과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해외로 누출한 것과 깊이 관련됩니다. 유럽개혁센터 전 고급연구원 샘로는 유럽 산업이 권경에 부딪힌 원인을 중국에 전가하는 것은 일종의 자아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원인은 유럽이 장기적으로 쌓아진 원가열세, 심사비준 규제와 혁신 전환에 존재하는 병목 문제였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본토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동맹은 관세와 규제 장벽을 쌓으면서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보호받는 산업이 오히려 기술 교체의 내생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이 진정으로 직면해야 할 것은 내부에서 시작하고 최종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중국과 유럽 관계는 모진 빗바람 속에서 이미 50여 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역사 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무역 차액, 산업 불안, 인식 편차 등은 원앙 중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세계 구도의 심층적 조정은 현실입니다.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서태행이 아니라 필수적 선택입니다. 불안 속에서 장벽을 쌓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략적 자주를 추구하는 유럽이 이시 형태의 인지를 타파하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대중국 인지를 형성하고 개방과 발전 속에서 기회를 공유하고 호혜 상생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투자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압력이 더해지는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들,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한 예상을 해드리는 뉴스 조작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수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중동 정세가 긴장세를 타고 에너지 공급 위험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시장의 석유와 가스 가격이 최근 재차 상승하면서 유럽의 통화와 주민 소비, 기업 경영 등 분야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회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중동 정세의 승화와 호르무즈 해협 공급면 위험 부담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9월 3일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97달러 위로 올라 최근 두 달 내 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한때 배럴당 92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송이 막히면 글로벌 석유 공급이 더 큰 충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이 9월 1일 발표한 초보적 수치에 따르면 유로존의 8월 통화율은 연료로 계산하면 3.3%로 7월에 2.9%보다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8월 상승폭은 14.3%에 달해 7월에 10.3%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경제학자 그리슈 케비체니는 일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현재 유로존의 통화 팽창이 반등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고봉이 가까워지면서 에너지 공급과 가격 추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액화 천연가스 공급 중단 그리고 겨울철 기온이 예상보다 낮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 등이 겹치면 유럽 에너지 시장은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프랑스 대외무역은행 수석 유럽경제학자 알란 딜레는 디젤과 휘발유, 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며 단기 소비자 통화 얘기가 재차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에너지 원가의 상승은 생산과 운송 등 원가를 끌어올릴 것이며 철강과 화학공업 등 에너지 집약형 업종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의 반등을 촉진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량난 경기에 직면했습니다. 한면으로 가격 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다른 한면으로 금리 인상이 기업과 주민의 융자 원가를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이 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받은 경제학자 65명은 유럽중앙은행이 올 9월 10일에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중 다수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후 관련 조치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덜란드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만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해 강강은이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군춘 종합보세구에 위치한 군춘 흥가판재 유한책임회사 창구에서 포장 및 선적을 완료한 판재가 대련으로 발송됐습니다. 이 판재들은 대련에서 국제 화물선을 타고 독일 등 유럽 연맹 국가들로 향하게 됩니다. 중국 제조 라벨이 부착된 훈춘 판재는 훈춘 종합보세구에서 보세 가공하는 전통 우세 산업이며 우수한 품질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훈춘 세관이 지역의 산업 특색에 입각해 내놓은 실질적인 조치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훈춘 흥가 판재 유한책임회사 부총경리 량연념에 의하면 올해 1.4분기 기업의 판재 수출량은 동기 대비 2만여 평방미터 증가됐습니다. 기업의 시장 개척과 관할구역 판재 산업의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훈춘세관은 기업의 통점과 난제에 비추어 규범화 신고, 고능률 통관 등 관건고리에 초점을 맞춰 전문정책 선전 강연을 전개하고 구역 내 직접 전환, 쾌속검사, 검사 즉시 통과 등 편리한 조치를 혁신적으로 추진해 통관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기업의 운영 원가를 낮추는 등 전방위적으로 판재 가공 기업의 수출 능력 확대와 품질 향상에 조력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훈춘세관이 감독관리한 수출판재의 화물가치는 2,800만 원을 초과해 동기 대비 23.8% 성장했습니다. 향후 훈춘세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의 산업실지에 입각해 감독관리 모식을 최적화하고 봉사 효능을 제고하며 통관 편리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수요와 정밀하게 접목해 훈춘 판재 가공 기업이 해외시장을 가일층 확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중국 제조 판재가 국제시장에서 빛을 발하게 할 타산입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광

0: 건천수산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룬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 진흥어 생산 라인이 정식으로 사용에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진흥화의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해륭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1,000통에 달하고 전 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현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톱부터 500ml 병생수 생산 라인의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 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 차이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운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 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의 생산 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 과정에 걸쳐 정책 지도, 수속 대행, 요소 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 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 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국산 진흥화 생산 라인의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삶이 몸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휴식한다에서 휴자는 실휴라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네, 글자 그대로 하던 일을 멈추고 쉰다라는 뜻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휴는 사람 인과 나무 목이 합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기대어 있는 모습, 평화롭고 여유롭죠. 네,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은 열심히 살아온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감정, 기쁨입니다. 네, 그런 월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Something in the Common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HAO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의 소소한 일상, 네, 함께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우리만의 연휴 보내고 왔더니 무기력합니다. 휴가를 이어서 쓸걸 그랬나 봐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네, 이제 또이 연휴 네, 만끽하지 못하신 분들, 즐기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또 많이 배 아프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만의 명절이죠. 네, 또 9월 3일, 또93이 연휴를 보내고 왔으니 더욱더 기운나게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하셔야죠. 그래요. 아무래도 또 월요일이라서 더욱더 무기력할 수가 있거든요. 기운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하여 여러분들의 일상 함께 공유하고 있고요. 네, 또 소소한 일상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longer.

네, 이어서 다음 일상, 네, 공유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사무실에 다들 무기력해 앉아 있네요. 다들 연휴 어떻게 보내고 왔는지 공유하면서 다시 또 출근해야 하는 마음은 똑같은가 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같이 이제 또 으쌰으쌰 하시고 파이팅 하셔서 기분 내셔야죠.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상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삼 연휴 부모님 모시고 장백산 여행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0: 네, 조피디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1: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끔은 안 좋은 일에 부딪히면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모든 걸 속에 넣지 말고 그냥 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삽니다. 살다 보면 굳이 따지지 않아도 될 말이 있고 끝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모든 걸 바로잡는 힘이 아니라 나를 다치게 하는 일에서 조용히 한 발 물러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때로 마음의 여백도 필요한 법이죠.

우리가 말하는 무소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지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입니다.

0: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매번 다짐할 때가 있죠. 아, 오늘은 꼭 해야지. 내일은 꼭 해야지. 이달 안으로는 꼭 해야지. 하지만 왜 매번 다짐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까 하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결국 해내는 사람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새로운 다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잠깐 재미나는 소품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1: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2: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3: 아, 네. 고맙다.
4: 아버지 생일 축하.
3: 고맙네.
4: 그럼 아버지 시호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3: 어? 그럼 한번 불러보기. 예. 싸이.
4: 아버지.
3: 앉기 앉기 앉기. 이 사람아. 예. 우리 억수이 원래 남편 덕보이한테서 쩍함을 얻어맞고 마음곳에 기가 막히게 하던 게 이제서 제 사람 만난 같은데 어째서나 두 손 맞들고 잘 살아보라고.
4: 예.
3: 저 한 가지 물어봐도 이럽을까?
4: 예, 물어보시죠.
3: 자네 술을 많이 마시...
2: 야, 아버지. 저도 아버지 술을 마시기는 마셔도 영 처음 뵙고 좋았습니다.
3: 그래?
2: 예.
3: 그러면 시름을 놨네.
4: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요.
3: 아, 너희들이 행복을 축하해서 고대 예심도
5: 예심도. 아유, 다시 아버지 무상도
3: 아니.
2: 예? 아버지
5: 가시 아버지야 말하지 말한데 자꾸 가시 아버지.
2: 정아발,
5: 내 원래 오늘 일찍 온다는 게 저 아랫말에 대사발 오늘 돌지 됐으면 늦게 왔었고 이랬었구만, 빈손에 왔었구만.
3: 어, 이런 건 뭐다 싸들고 댕겨.
5: 아이고, 숱한 채를 해놓고 나를 기다렸구나. 자, 안겨줘, 안겨줘. 아, 당신도 이게 안 써. 잔치날에 술을 먹고 전에 자, 봤어. 당신은 내 안다면 부서라. 그러니까 보다 당신 우리 처하고 왜 육춘가이던가 왜 팔춘가이던가 어떻게 있었지?
3: 아, 아, 그런 게 아니라.
5: 에이, 왜가 폐요? 또 술자한테 비치겠지라.
4: 사람들 다 속여라.
5: 아, 그래요. 저.
4: 저는 저 옥수이와 구천호대를 사람이고 그리고 이 로이님을 같이 아버지랑 멋지는 싸이입니다. 예.
2: 아우야.
5: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아이, 아이, 저, 혹시 무슨 동물 했던가?
4: 우리 집사 이렇게 모터로 모셨는데, 그럼 뒤에 앉아 볼게.
5: 장난아! 이럴 때는 신랑 각시 같이 붙는 게 도리 맞지 않을까? 송아버지 올 수 있지?
4: 그래. 어디까지나 같이 부셔야 돼.
5: 그렇지.
4: 자, 혹시 장도.
2: 사관 동네에서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5: 동네에서?
2: 예.
5: 그래. 어서서 동네 사람 옳지. 자, 그러면 동네 사람이 기분 좋게 들겠어.

0: 오늘 쓰리야 쓸쓸해한 게 맛이 별났구나. 아이 뭐 좋은 날에 아이랬지구만. 내 먼저 칠래라 아깁소. 에이 당신 바깥에 나오라. 내 할 말이 있다. 에이 바깥에 나오라. 내 글이 쎈가. 이게 로시라이 말해서 내가 옥수이 남편 자리를 턱내놔. 그래 당신한테 옥수이 차려졌지. 이모 뒤이나 아겠다.
1: 아 당신이 뭐예요?
0: 아요?
2: 아요?
3: 아요?
2: 아요? 아요?
3: 아요?
0: 아요? 아요? 아요? 아요? 아요?
3: 어디래? 나도 가만 안 해,
0: 아야, 이게 어디서 소리 나? 어, 이랬어. 내일 끝에 당신은 절대 그치 마. 이랬어.
3: 무슨 일 한다?
0: 그렇지. 우리 옥수이 절대 가만 안 한다는 거. 옥수이 내 말을.
1: 나이.
0: 아, 예.
1: 가자.
4: 예. 사위는 여기 와 안 써.
0: 예. 아, 그래, 깁서.
4: 공무! 할 말 있으면 조용조용 말할 끼지. 남이 새싸이 보고 이게 무슨 짓이요? 아,
0: 내 그럼 조용조용 얘기를 하겠어. 옆에서 비치지 맙소.
4: 뭐이라?
0: 아, 되게 숨도.
4: 맘대로 하, 맘대로 하.
3: 아, 나
0: 조금 뺏어본 것 같은데.
3: 아버지 너무 참죠.
0: 에이, 옥수이 곱소?
5: 야, 영 곱소. 사랑하오, 어때?
0: 당신 어째 우쭈부려하제? 아이, 부처에 감튀 뺏기진 줄 모른다고. 당신 저 옥수이 어떤 여자인건 알게 나올 곱소. 사랑하오 미야다요. 당신 어째 여자께 그래 들었쨍가?
3: 아이, 아이, 남이 저 곱다든지 밉다든지 갈라졌으면 남이 되지. 아, 너무 무슨 상관인가?
0: 개낀다.
3: 아, 개끼?
0: 저 여자, 겉은 여자지만, 여자는 여자라는 거.
3: 아, 말 좀 조심하세요. 내 그래, 여자는 남단가? 예? 종사이란 말인가?
0: 개낀다. 개낀다. 저 여자, 하루 바깥에서 돼지 치고, 당 보고. 손에 좀 돈나 짐. 시어머니 좋아하는 바나나 안 사다 시어머니한테 대접하고 요 나가는 데는 또 요 술이랑 싸우고 동네 아간들이 그렇게 흔하게 바라는 고급부위랑 미네 썩은 일이 없다는 거. 그래 잔치에서 있나 이때까지 응?
3: 뭐이랄까?
0: 참 알겠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 올게요. 행수를 한번 쳐보지 못한 여자도 여잔가? 여자가 아니라는 게지. 아이고 뭐 모두 듣기나 듣는가? 듣겠지 뭐. 그리고 저 여자 남편을 기딱차게 바쁘게 구는 여자라는 거.
5: 아, 뭐 남편을 바쁘게 군다고?
0: 한 말도 마. 그저 밤이 마. 아우 참 참. 밤이 마 뜨무 그저 죽겠죠. 바깥에서 팽이처럼 돌아치다가 집을 들어 구두를 닦고 닦고 또 닦고 내 자는 게 너무 급해서 빨리 입을 쏘고 들어갈까 하면 동호 빨리 치솔질해서 뭐 소볼 바꿔보죠. 야, 어느 한 대 먹으려도 빼놓으면 제게 때 갖다 못하게 한단 말.
5: 아니 그렇게 바쁜 건 바쁜 게 아니구만 뭐.
0: 또 있어. 저 여자야 저렇게 맥가진 것 같으면서도 오톨로 구리낼 닮아는 여자라는 거.
3: 아니 뭐이랄까?
5: 아니,
0: 무슨 말이야,
5: 그렇게
0: 하이고.
5: 사람이 그냥 수야였구만, 이 사람.
0: 아, 이거 좀 알겠다. 내가 좀 얘기 있어야 되지. 우리 러시. 아야, 이게 어째 이따기야, 이게. 대식을 간에, 누가 안에 똥소리라거나 방귀를 뿅 하고 끼면, 그 즉시로 겨우닥지라 면물을 막 토하는데, 이렇게 맥가진 여자라는 거.
4: 이 사람아! 우리 옥수이 자.
0: 맘 먹으면 그리 차고, 내 차고. 내 정말 어째 했는지 모르겠다는가. 정말 모르겠다는가. 아, 여보.

0: 없어. 이리 얄편해 보여도. 저녁에 잘 때 태진이 끼딱딱해. 때문에 당신 꼭 조심해라는 거 이불도 꽁꽁 덮어주고 조준이야 꼭 끌어안고 자. 어 모르지 내 시범 동작 해줄게. 어떻게 끌어안는가 뭐야. 오. 갈 때 땡가 둘하구나.
1: 그래 뭐 잘 나가오야.
0: 아이 정아반 세상이. 아이 뭐 동네 지사는 왔다 간데 치면 아이 잘 가라든지 아이 앉아서 좀 더 놀다 가든지 이렇게 이어 있어야 되지. 사는 놈아 돼.
2: 아이 아, 놀기 좀 놀다 가.
0: 아 그렇다네 조금만 더 놀게.
1: 아이 사람이 이게
0: 아이 당신 저 옥수가 연애할 때 옥수 무슨 것도 알지 알았어?
2: 뭐로?
0: 뻔했지. 너 옥수 빌라키야. 순대를 먹을 때는 속만 먹고 껍질은 아예 먹었네. 때문에 순대 먹을 때 꼭 속은 옥수 먹고 껍질은 내 먹고 어제서 뭐 먹지? 당신 술 안 지르라는 거 알았습니까?
2: 알았습니다.
0: 모르겠다. 알았습니다. 어, 중요한 거 빼놨다. 중요한 거 빼놨다.
3: 아, 저 옥수야 뜨문뜨문 가다가 속에 나는 배 있으니 야 내 정말 그 배 못 대주고 제 이 선에 물러선다는 게 내 속인데 내 아이간다
0: 때문에 당신 꼭 내 뒤를 계승해서 야 계승해서 책임지고 속에 나는 배 대주라는 거 알았어?
3: 알았어
0: 졌어. 부부간이라는 게
3: 같이 있을 때는 모르 저렇게 갈라져서 남이 되니까
1: 자네
3: 성아바이 어쨌든 햇살과 잘 보냈어.
0: 그
3: 옥수이 있네.
0: 새신랑 제 좋구나.
3: 깨알이 쏟아지게 썩어지게 살살하라.
0: 에이 여보 잘 살라.
1: 아니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배를 타지 않으면 평생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두려움 대신 도전을, 망설임 대신 한 걸음을,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도 용기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가보세요. 작은 도전이 멋진 변화를 만들고 오늘의 노력이 행복한 내일이 될 겁니다.

젊은 날엔 친구 또 여유란 무엇인지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저도 혼자 다니는 걸 즐겨야 할까 봐요.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집에 가든 게임방을 가든 주위 친구들에게 의견을 묻고 의견이 뭉쳐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래도 의지하는 인간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 조금씩 변해가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혼자 있는 게 좋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혼자 있을 줄도 알아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지하는 것도 없어지잖아요.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혼자 버릇을 들인다면

그 기회들이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다림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듣습니다. 변용화의 잊을 수 없는 고향.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있는 먹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피터가 책을 읽고 나면 브리기테 아주머니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멀리서 온 손님. 시간은 흘러 어느덧 5월이 되었습니다. 겨우내 내린 눈이 녹아 불어난 냇물은 산봉우리에서 계곡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은 눈부신 햇살 아래 다시 푸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지막 눈덩이가 소리 없이 사라지자 이른 봄에 피는 작은 꽃들이 파릇파릇한 풀숲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에서는 따스한 봄바람이 전나무 가지를 흔들어 오래된 잎들을 떨어뜨렸고 새싹들로 옷을 갈아입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매도 드높고 푸른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황금빛 햇살은 젖은 풀밭을 보송보송하게 말려주었습니다. 이젠 어느 곳에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디는 다시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두막 주위를 뛰어다니며 하이디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전나무 가지를 스치고 지날 때면 전나무들도 즐거운 듯 쏘아쏘아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이디도 반갑게 바람을 맞으며 오두막 앞에 햇빛이 내리쬐는 곳으로 달려가 작은 꽃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벌레들이 햇빛을 맞으며 즐겁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봄이 온 것을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두막 뒤에 있는 헛간 쪽에는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쓱쓱거리는 톱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0: 그 소리는 하이디가 처음 이 오두막에 왔을 때부터 들어온 귀에 익은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하이디는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잔디 앉으라고 하셨구나. 녹색 의자니까 더 멋지지 않겠니?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는 듯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5월의 어느 날, 클라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피터가 그 편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프랑크푸르트에서 편지가 왔어요. 클라라가 온대요.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피터도 문에 기대고 섰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이디가 읽는 편지의 내용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운 하이디에게 이제 짐은 모두 쌌어. 2-3일만 지나면 그곳으로 떠날 거야. 아빠는 먼저 파리로 가셨기 때문에 함께 못 갈 것 같아. 클라시 선생님은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빨리 산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셔. 지난 겨울에는 매일 찾아오셔서 산에 있었던 날들이 너무 즐거웠다며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선생님은 거기 다녀오신 뒤로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다시 젊어진 것처럼 생기를 되찾으셨어. 나도 빨리 하이디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의 모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맑고 깨끗한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싶고 피터와 염소들하고도 친해지고 싶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처음 6주 동안은 라가츠 온천에서 보내고 그 후에 그곳으로 갈 거야. 참 기쁜 소식이 있어. 할머니도 함께 가실 거야. 할머니도 하이디가 사는 곳을 보고 싶다 하시거든. 하지만 로텐마이어 씨는 할머니께서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가지 않겠대. 제바스티안이 스위스에 사는 워낙 험해서 염소라면 모르지만 사람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잔뜩 겁을 줬거든. 그 바람에 로텐마이어 씨는 전에는 그렇게 스위스에 가고 싶어 하더니 이제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토이네테도 겁을 먹고 안 가겠다고 해서 결국 할머니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18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상해 정신을 고양하며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 2018년 6월 10일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6월의 청도는 경치가 그림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곳에 오셔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18차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500여 년 전에 벌써 중국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는 멀리서 보시 왔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소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공자의 고향인 산동을 찾아 먼 걸음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을 맞이해 이곳에서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대계를 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5일 뒤면 상해협력기구는 설립 1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상해협력기구는 평범치 않은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중대한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지난 17년간 우리는 상해협력기구 헌장,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장기 설린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서로 대항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로써 국제관계 리론과 실천의 중단 혁신을 이룩하고 역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상해협력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인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역 협력 기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회원국의 총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는 각각 세계의 약 20%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해 협력 기구는 4개의 옵서버 국가, 6개의 대화 파트너 국가와 함께 유엔 등 국제 기구, 지역 기구와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제적 영향력이 날로 높아져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했습니다. 상해 협력 기구가 언제나 왕성한 생명력과 강한 협력의 원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상호 신뢰, 호혜, 평등, 협상, 문명 다양성 존중, 공동 발전 도모를 조장하는 상해 정신을 창조적으로 제기하고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명 충돌, 냉전적 사고, 제로섬 게임 등 낡은 관념을 넘어 국제관계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날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 공산은 동산에 올라서고 나서야 로나라가 작은 줄 알았고, 태산에 올라서고 나서야 천하가 작은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발전과 변혁과 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정세에서 인류 문명 진보 사업을 더욱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높이 서서 멀리 내다봐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에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으며 국제 관계의 민주화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각종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전 위험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만 평화를 수호하는 역량은 종당에는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을 타승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안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에게는 사무로 만났다가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게 된 지인이 있습니다. 거슬거슬한 성미를 가지고 있어 평소 말투를 부드럽게 돌려가며 꾸며 쓰지 않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고쳐야 할 점이 눈에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즉시 솔직하게 털어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 업무 현장에서 마주했을 때는 직설적인 말투 탓에 조금 거친 느낌이 들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본을 살피느라 눈치를 보고 참아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그 지인은 거리낌 없이 꺼내니 처음에는 거절당한 듯 서운한 마음이 잠시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함께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거슬거슬한 성격 뒤에 숨겨진 진짜 매력을 알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듯 답답하게 속앓이만 하거나 남의 눈치만 보며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모습과는 달리 꾸밈없이 솔직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거슬거슬한 성격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어 보여도 거짓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그런 모습이 정말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지인의 모습을 보며 조금이라도 그런 거슬거슬한 성미를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필요한 눈치를 보면서 자신을 억누르지 않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잃지 않도록

0: 마음을 다듬고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는 말이 단순히 거칠다는 뜻만이 아니라 꾸밈없이 시원스러운 사람의 품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 지인을 통해 실감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거슬거슬하다입니다. 사람의 성질이 좀스럽지 않고 좀 거칠면서 시원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평소 거슬거슬한 성미처럼 활용하며 깔끔하고 시원한 성격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자주 쓸 수 있습니다. 거슬거슬하다에는 또 살결이나 물체의 거죽이 윤기가 없고 좀 거칠거나 뻣뻣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니 몸이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촉촉하고 부드러웠던 피부가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서 점차 윤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면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손으로 만져보면 매끈하지 않고 푸석푸석하며 거슬거슬한 살결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보습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피부 수분이 부족해 뻣뻣하고 거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입던 오래된 면 옷도 세탁을 반복하다 보니 윤기가 사라지고 표면이 거슬거슬해져 예전의 부드러운 느낌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거슬거슬하다는 피부의 살결은 물론 천, 나무 표면 등 각종 사물의 겉면이 윤기를 잃고 거칠고 뻣뻣해진 상태를 묘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칠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확한 촉감을 전달해주는 표현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 백과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우리는 먹는 대로 늙는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수치, 국제학술지에 실린 각종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네, 유목민족인 몽골인의 식탁은 붉은 고기와 유제품이 주를 이룹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단 뒷자리에 머뭅니다. WHO 통계에 따르면 몽골의 기대 수명은 약 70.9년, 건강 수명은 61.3년입니다. 평균적으로 10년 가까이를 질환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영양학적으로 포화 지방과 나트륨 과다 섭취, 항산화 식품 섭취 부족 등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이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인은 어패류 중심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염에 그칩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의 일상화, 즉 고열량, 고당, 고지방 식단 위주 식습관이 비만을 야기하고 당뇨와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미국의 성인 비만율은 OECD 평균을 크게 웃돌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의료 진보를 상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또 다릅니다. 이른바 지중해식 식단을 구성하는 건 올리브유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항산화 성분, 견과류의 미네랄 등입니다. 느리고 나트륨은 줄이고 좋은 지방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뒤 내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음식은 문화이자 과학이며 무엇보다 건강 수명의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건강식단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네, 내 아이의 반복되는 감기, 그 전파원이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곤혹을 겪은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계속 조심했는데도 아이가 갑자기 기침하고 콧물을 흘리고 발열 증상을 보입니다. 사실 감기의 원흉은 외부인이 아니라 집안에 보이지 않는 전파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밀폐된 공간의 비말 전파 가능성입니다. 가족이 거실에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로 가리지 않거나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린 후 제때 손을 씻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거나 소파, 탁자, 장난감 등 물체 표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물체들을 만진 후 눈을 비비거나 코를 파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물체 표면의 간접적 접촉입니다. 바이러스는 문손잡이, 리모컨, 장난감과 같은 매끄러운 물체 표면에서 몇 시간 내지 며칠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이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이러한 물체를 만지거나 아이가 장난감을 입으로 자주 깨물면 바이러스가 손 혹은 코를 통해 아이의 몸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입니다. 장시간 에어컨을 켜고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바이러스가 제한된 공간에 더 쉽게 모이게 돼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네, 평소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물을 마시면 변비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키위,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 호밀빵, 자전자피가 변비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연구팀이 75개 림상 연구를 했습니다. 자전자피 섭취는 배변 빈도를 늘리고 배변 경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며 호밀빵은 배변 빈도를 늘렸으나 일부 연구에서 흰빵을 섭취했을 때보다 복부 팽만, 가스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네, 연구에서 몇몇 보충제의 변비 완화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미네랄 보충제인 산화 마그네슘은 위약군 대비 배변 빈도를 약 4회 늘리고 배변 시 긴장을 줄이며 배변 경직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이번 분석은 영국 영양협회 승인을 거쳐 변비 완화를 위한 식이 지침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연구의 수석 저자인 케빈 윌런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리한 식이 지침은 환자나 의료 전문가가 식단을 통해 변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며 단 식이 지침을 따르기 전에 주치 등 전문가와 상담해 건강 상태를 꼭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은 나트륨,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신장이나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합니다. 네, 알뜰살뜰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3 특집 보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수부 도시 연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도시마다 도시만의 맛과 색깔이 있습니다. 조국 동북의 병강에 아름다운 장백산 기슭에 명주처럼 빛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산수 풍경, 독특한 도시 풍모, 짙은 민속 풍정, 조화로운 사회 민풍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사람 사는 인정미로 넘치고 보석 같은 매력을 뽐냅니다. 풍부한 인문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취하게 만들고 발길을 잡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두만강 유역 금산각의 명주이고 길림성 연변 조준족 자치주의 수부 도시인 장백산 기슭의 나의 집 연길입니다. 연길은 선천적인 위치 우세, 완벽한 시설과 질 좋은 관광 봉사로 국내외에서 새로 떠오르는 관광 도시로 부상해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길은 사통 팔달의 육로 교통예술뿐만 아니라 장백산 복지에 심입하는 공항도 있습니다. 연길국제공항은 국내외 16개 도시와 공중열선을 연결하고 있어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길은 장백산 관광, 정박호 관광, 연변 풍정 관광, 중국, 러시아, 조선, 한국, 다국 변경 관광, 이국 관광 등 수많은 관광 자원의 가장 좋은 집산지입니다. 연길은 해마다 근 5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접대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는 해마다 15%의 성장폭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결시 남쪽 교외에는 아름다운 모아산 국가 삼림공원이 있습니다. 1962년 두 총리는 연길을 시찰하면서 모아산 녹화 사업을 잘할 것을 지시했는데 오늘날 모아산은 두 총리의 지시대로 울창창한 소나무가 리매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아산을 보면 동쪽에는 조선족 민속원이 있고 남쪽에는 일망무진한 과일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과일나무 숲은 아시아주에서 가장 큰 사과배 재배원인데 봄이 돼 사과배 꽃이 활짝 피면 그 향기가 수십 리까지 퍼집니다. 산기슭은 비옥한 해랑강 평원인데 해랑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량한 평강벌에는 벚꽃향이 무르익습니다. 이곳은 저명한 풍경구인 동시에 연변 우질잎사를 생산기지이기도 합니다. 연길시 동쪽 교외에 있는 동광초는 불화통화와 해랑강 교섭처에 위치해 있는데 산이 높고 물이 맑아 그림 같은 풍경을 뽐냅니다. 마을 산비탈에는 세 그루의 천년송이 있는데 그 모습이 산을 지키고 있는 세 개의 정자를 방불케 합니다. 이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동광촌을 즐겨 찾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동광촌은 지세가 둔엄하고 산이 높습니다. 연길 사람들은 물을 막아 뚝을 쌓고 관광과 발전을 일체로 한 해란호 풍경구를 개발했는데 아름다운 환경 때문에 국내외 이름난 관광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심에는 원, 길림, 변무덕, 판공천은 연길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청나라 건물입니다. 이곳은 당시 오정록 장군이 연변 군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보위하고 일본의 간도 음모를 짓부신 지휘 중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은 오정록 사적 전람관으로 됐습니다. 100년 세월을 거친 이 낡은 건물은 번화한 도시 중심에 우뚝 서 있는데 아직도 그 당시 풍운을 호령하던 위풍과 기세가 살아 있습니다. 연길시 동북 교외에는 성자산이 있습니다. 성자산은 산세가 험하고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성자산은 산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데 금나라 말기 동화국 부선 만노의 행도 남경 예주소입니다. 1233년 산성은 몽골 대군에 의해 함락되고 동화국이 멸망했습니다. 산성이 강철 마냥 단단해서 전투가 아주 치열했다고 원나라 역사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산성 고루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산성 안에서는 고구려와 발해 문물이 대량으로 출토했습니다. 연길 성자산 산성은 등산객들이 경치를 감상하고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며 고대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는 중요한 풍경구로 됐습니다. 오늘날 연길 성자산 산성은 등산객들이 등산하고 역사 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며 관광객들이 옛날 전장을 돌아보는 풍경구로 됐습니다. 연길 주변 산비탈에는 지형 변화와 산봉우리 기복에 따라 수수께끼 같은 고장성과 수십 개 봉화대가 있습니다. 고장성은 오늘날 연변이거나 더욱 큰 범위 내의 산천 요새에 산포되어 있습니다. 비록 흔적뿐이라 하지만 원공사의 거창한 규모는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장성과 봉화대는 누가 건설했으며 어느 연대에 건설했으며 역사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켰는지는 지금까지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하여 지금도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성자산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2: 연결은 길림성 동부 지역의 중심 도시로 동부가 금삼각 지역의 가장 큰 공업, 상업무역, 관광 중심입니다. 연길은 조국 변경의 작은 도시이지만 개혁개방 후로 국내외 많은 기업과 성공 인사들이 연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길은 번영하고 발달한 시장 경제를 위해 닦아놓은 발전 토대가 든든합니다. 이미 연초 식품, 의약, 포장, 건자재, 고신기술을 기둥우세로 하는 공업 국면을 형성하고 생태농업, 특색농업 발전 추세가 드세며 민족 특색 관광이 발전하고 상업무역 활동이 아주 활약적입니다. 연길은 단연간 종합경제실력이 길림성 41개 현종 제1위를 차지하고 두 차례나 전국종합경제실력 100강 현시의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연길의 독특한 지리 위치가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연길은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변경 접경 지대에 있습니다. 유엔 계획개발소의 도만강 중하류 지역개발 설계도의 지점 도시이고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내외를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이며 륭로로 구라파와 아세아 두 개 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추 지역입니다. 연길과 그 주변으로 이미 11개의 변경 통상구를 개통했는데 통상구들이 발산하는 거대한 개발 잠재력과 발전 공간은 국내외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질 좋은 연길의 자연 자원은 그야말로 물화천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백산 복지에 위치한 연길은 사과배, 담배, 인삼, 로경 등 토산물과 산나물로 항상 풍요롭습니다. 또한 지하광산도 풍부해 질 좋은 석탄, 석유, 천연갓, 석회암, 부석, 광천수 등 보귀한 자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벼, 옥수수, 콩, 채소, 가축, 가금 등 재배 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연길은 구전하고 편리한 교통운수로 시공 거리를 좁혔습니다. 연길은 이미 도로, 철도, 항공, 해운이 구전한 편리한 교통운수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연길국제공항은 북경, 상해, 광주, 연태, 청도, 할빈, 장춘, 심양, 대련 등 10여 갈래 국내 항로와 연길부터 한국, 서울 등 곳을 연결하는 국제항공편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포시예트항, 자르비노항, 조선 라지밀집 된 곳입니다. 연길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연길시 정부에서는 우대적인 토지 정책과 재정 세수 정책을 출범했습니다. 연길은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러운 연길에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 유구한 역사, 찬란한 민속, 순박한 민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월한 투자 환경, 두터운 경제 기초와 발달한 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1: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당 단위에서는 국가고생물 화석 전문가 위원회 办公室에서 연길 공룡 화석 발굴 신청을 제기했는데 국토자원부에서는 2016년 10월에 발굴을 비준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중국과학원 고척추동 및 고인류연구소와 연길 고생물 화석보호연구중심으로 구성된 발굴단체가 연길 용산 공룡화석에 대해 보호성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목전 연길에서 공룡화석을 함유한 암석층 6개를 발견했는데 약 억 년 전부터 9천만 년 전 암석층입니다. 그중 연길시 용산의 4개 화석층, 연길시 중심 서지성 공사장과 구수하에 각각 1개 화석층이 있습니다. 연길 용산 공룡 화석층의 가장 윗부분 제1층에서 금룡류 다리뼈, 척추골 조각 화석을 발견하고 제2층에서는 육식룡류 이빨, 각룡과 금룡류 추골과 대퇴골 등 화석을 발견했으며 제3층에서는 거북이류, 어비랍 토르류, 소형 육식 공룡 화석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제4층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도마뱀류 공룡, 육식 공룡과 악어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제5층은 연길시 중심 서지성 공사장에 위치해 있는데 공룡 화석 조각을 위주로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층인 제6층은 구수와 하상에서 발견되는데 공룡 추골 등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발굴 소도는 적어도 6가지 공룡의 각 부분 골격, 항구의 온전한 악어류 골격 등 그리고 공룡과 함께 백악기 시기에서 생활하던 악어류, 거북이류와 규화목 등 고생물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연길은 이로하여 길림성에서 공룡 및 반생 화석이 가장 풍부한 화석 산지로 됐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구는 비단의 길 경제벨트 북선 범위 내에 위치했습니다. 북으로 흥경강 가음과 접해 있고 남으로 려뇽 조양을 바라보면서 1대1로 동북과 고생물 화석 주랑을 꿰쳤습니다. 연길 공룡 화석구의 발견은 길림성

0: 각급 지도자들의 높은 중심을 불러일으키고 국토자원부지질환경사와 국가고생물화석전문가위원회 위원들의 강력한 지지 그리고 보도매체의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호성 발굴 사업은 지도부 전문가, 매체가 합력하는 연결 모직을 형성했습니다. 국내 이름난 전문가와 학자들이 분분히 발굴 현장에 와서 공룡의 발자취를 찾고 고생물의 비밀을 탐색했습니다. 백악기 중만기의 화석군인 영길 용산공룡화석군은 길림성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공룡화석군으로 길림성의 고생물 고환경, 고지질 고학고찰 방면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동시에 목전 발견한 우리나라 가장 동부의 백악기 공룡 동물군 화석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시구역에서 발견한 대형 공룡 화석군입니다.
1: 연길에서는 연길 백악기 공동자원을 전면 포장 설계하여 공룡 문화를 핵심으로 하고 조제 오락, 생태 레저, 양생 휴가, 과학기술 보급 교육, 창의 산업을 일체로 한 세계급 공룡 문화 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이 3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공룡 박물관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공룡 이야기를 전면 진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을 둘러싸고 또 연길 글로벌 공룡 왕국 리조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대상 계획 면적이 18.44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그중 공룡 유적 핵심 보호구 대상은 2.6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 주제 관광구 대상은 3.14평방킬로미터에 달하며 삼림 양생 리조트 대상은 2.58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공룡 창의 산업 단지는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올해 7월 12일 4년 동안 공들여 만든 연길 공룡 왕국이 정식으로 개원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연길 공룡 왕국 1기 대상에는 4개 전시관과 5개 주제구역이 포함됩니다. 그중 4개 전시관에는 연길 역사 문화박물관, 금도 예술극장, 환락 워터파크, 실내 공룡관 등이 포함됐고, 5개 주제구역에는 구석기 시대, 주라기 세계, 중국 조선족 풍정구역, 동물왕국, 환호 풍경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 짙은 조선족 풍정, 현대화한 시대감, 전민의 즐거움이 서로 어울려 빛이 나는 도시. 이 도시의 인민은 열정적이고 선량하며 손님을 반깁니다. 그들은 근로한 두 손으로 전국 백강현, 전국 쌍목 모범 도시, 중국 10대 우수 불야성, 국가급 위생 도시, 중국 10대 생태 강현 등 영예를 일궈냈습니다. YES, YENG, 여기가 바로 연길입니다. 조선족 풍정이 짙고 생활 절주가 즐거운 도시,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도시, 한번 머물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 바로 연길입니다.
2: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름다워요. 여름 더위가 시작되지만 제일 더울 때는 아닙니다. 바로 7월 6일 날개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아서 벽속에 머물고 있고 날아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략 8월 후에야 그들은 벽속에서 날아나와 들판이나 풀숲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련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못이나 헛수에 만발한 아름다운 련꽃은 독특한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에서는 여름철에 련꽃절 그리고 체련절을 거행하는데 사람들은 련꽃을 구경하고 련밥을 채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련꽃은 화하, 우화, 수부용, 그리고 함담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 씻어도 자태가 요염하지 않네. 라는 이 송나라 철학자 주도는 천고의 명고로 련꽃의 고결한 품성을 노래하면서 련꽃의 꽃의 군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박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수박은 즙이 많고 맛이 달아서

여름에 즐겨 먹는 과일입니다. 지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함께 둘러앉아서 수박을 먹는데요. 수박즙이 얼굴이며 손에 가득 묻으면 정말 재미나기도 하겠지요.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소주 일대에는 자고로 삼복에 양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2002년 이런 음식 문화는 정식으로 복양절 명명이 되었는데요. 복양절은 대부분 경우 소소기간에 열리는데 초복에 시작을 해서 말복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복양절 기간 식당들에서는 통양구이 그리고 양꼬치, 양고기 신선로 등 여러 가지 양고기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 무술 등 공연을 하기도 하지요. 음력 6월 6일은 소소 기간인데 전하는 데 의하면 이날은 룡궁에서 룡포를 내다 말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날에 상자에 넣어뒀던 옷들을 내다가 볕조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가 끼고 조미 먹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소소가 되면 강수가 균형적이지 않아서 가뭄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절대 서울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소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또 목화, 가지 다듬기 멈출 새 없다고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목화는 꽃이 피고 다래가 열립니다. 목화 농사꾼들은 거름을 주는 한편 제때에 잎과 가지를 쳐줘서 목화 체내의 영양 분배를 조절함으로써 다래의 발육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풍을 식혀주고 빛이 들게 해서 다래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기도 한답니다. 친구들, 계속해서 대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는 24절기 가운데 12번째 절기인데요. 바로 7월 22일, 23일, 혹은 24일경입니다. 끊이지 않는 매미 소리에 우리는 1년 중 가장 더운 여름이 도래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는 무더운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화남 동부 지역의 온도는 35도가 그닥 희귀한 일이 아니랍니다. 가뭄, 수재, 태풍 등 기상재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더운 저녁에 밭, 풀숲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귀뚜라미 울음소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일지 모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음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속은 풀이 화하여 반딧벌레가 되기도 하는데요. 친구들, 대서가 되면 들풀들은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말라 죽거나 썩기도 합니다. 이때 풀뿌리 속에 숨어있던 반딧벌레 번데기는 숭충이 돼서 불을 켠 초롱처럼 밤하늘 아래 풀숲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지는 뜨거운 열기와 습한 공기 때문에 마치 거대한 찜통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을 집중할 수 없고 땀이 등을 타고 비 오듯이 흘러내리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또큰 비가 쏟아지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하늘에 대량의 수증기가 모여서 시시로 큰 비가 쏟아지고 우레가 울거나 우박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힐 수 있는데요. 사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하게 됩니다. 대서가 끝나가면 립추가 시작되는데요. 비록 여름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지만 이 시기 북방은 시원한 가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봉순아가 피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관상용 꽃인 봉순아는 일광을 좋아하고 더위에 잘 견디며 추위를 싫어합니다. 봉순아는 대소기간에 제일 만발하게 됩니다. 봉순아 꽃잎 편은 천연 색소가 함유돼 있어서 사람들은 봉순아즙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에 봉순아를 지갑화라고도 부른답니다. 봉순아는 열매가 여물연의 복을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데요. 의식이 끝나면 고기배로 대서선을 부두에서 끌어내서 바다에서 불을 지피는 것으로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한답니다. 대서가 되면 산서, 하남 등지의 사람들은 생강을 얇게 썰거나 즙을 낸뒤 홍탕을 넣어서 섞은 다음 용기에 넣고 가재천으로 입구를 봉해서 태양 아래에서 말리는 것을 복강을 말린다고 하는데요. 홍탕을 섞은 생강 조각이나 그리고 생강즙을 먹으면 위를 더 따뜻하게 하고 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복차는 금은화, 제비풀, 감초 등 중약으로 끓여서 만든 차로 더위를 물리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고대에는 시골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 어구에 정자에 찬물을 놓아서 길들이는 이 손님들에게 공짜로 제공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정자는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오랜 풍습은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다한 지구에서는 모두 자기들만의 독특한 대서 음식 문화를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산동의 많은 지역에서는 대서의 양고기 국을 먹는데 이것을 갈소양이라고 합니다. 양고기 미소를 먹는데 이것을 과대서라고 하는데요. 광동 지구에서는 대서의 더위를 식히는데 효과가 탁월한 순철을 먹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예방해야 하는데요. 대서는 여러 호온성 농작물의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 농민들은 밭에 물을 관계하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그 밖에 대서에는 기후 변화가 심해서 우레, 우박, 태풍 등 날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전 관리에 주의를 돌려서 손해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0: 산업화 개발에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기술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석유화학공업그룹 승리유선 제양 혈압유팀 책임자 양용은 관건조 기술 40여 가지를 공략하고 립체식 개발, 량질 쾌속 시초, 고효율 균형 아별 등 6대 관건조 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국외 업종의 독점을 철저히 타파하고 자주적 혁신의 길을 개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2021년 10월 승리 유선을 찾아 석유 노동자들을 위문할 때 습금형 종석유는 석유 에너지 건설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여가 아주 크다고 표했습니다. 제조업 대국인 우리나라가 식물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면 에너지를 포함한 각종 밥그릇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혈압류는 종량 비전통 오일가스 대체 자원입니다. 최근 연간 승리유선은 혈압류 중산, 비축 건설, 생산 그리고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블록 생산량이 꾸준히 상승해 이를 원유다. 태양광은 이미 우리나라 제1대 전원으로 부상했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이 집결한 하남성 삼은협 민지현은 공업용 전기 사용량이 큽니다.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풍력과 태양광 전력 조장 일체화를 추진해 태양광 풍력 발전, 에너지 조장, 배전망, 탄소 제로 단지를 포괄한 녹색 에너지 생태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있습니다. 민지현 공업정보화국 당조석이 조직을은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 기업의 생산 확대,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을 위해 청정하고 원가가 낮은 에너지 보상을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에너지 장비, 에너지 조장 시설, 에너지 운수 등 신흥 산업을 집결하고 신에너지 산업 사슬의 단전을 보완하며 현역 경제가 자원 견인에서 녹색 혁신 견인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신흥 에너지 인프라는 신흥 에너지 체계의 큰 골격이자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당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220kV와 그 이상의 송전선로 총 길이는 100만 km를 넘으며 신에너지 전력망 연결 규모는 18억 kW를 넘습니다. 그리고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규모는 3억 4천만 kW에 달합니다. 국가의 서부 전력 동부 수송 핵심 중추이며 국가급 청정 에너지 기지인 운남은 올 상반기 서부 전력 동부 수송 과정에 남방 지역에 수송한 전력이 로계로 60억 킬로와트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장강 삼각주 지역,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녹색 동력을 지속적으로 수송했습니다. 운남성 발전개혁위원회 기초시설발전처 왕현희 부처장은 15차 5년 전망계획기간 운남은 현지 녹색의 신용에너지체계 건설을 둘러싸고 녹색 전력 플러스 연산력을 적극 확장하는 과정에 전국에서 앞장선 청정에너지 우세를 산업우세, 경쟁우세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인공지능과 에너지는 량방향 동력 부여의 쾌속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내몽골 호린거르, 감숙 경량 등지에서 새로 건설한 데이터 센터의 녹색 전기 소비 비중은 이미 80%를 초과하고 국내 172개 연산력 센터는 녹색 저탄소 4의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녹색 에너지는 중국 인공지능의 글로벌 경쟁력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지속적인 분투를 거쳐 안전성과 회복 탄력성이 더욱 강화되고 에너지 구조가 더욱 뛰어나며 시스템 형태가 갱신되고 혁신 활력이 더 강해진 신용 에너지 체계가 빠르게 형성돼 에너지 강국 건설에 튼튼한 기반을 닦을 것입니다.
1: 중앙방송 전국 소다팔 프로그램 방송 개시 70주년을 축하해보낸 습금형 총석의 편지가 방송 총국 간부와 직원 그리고 광범한 아동문예 종사자 교육 종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총석의 당부를 명심하고 시대 발전의 맥락을 따라 아동 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덕지 채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956년 9월 4일에 방송을 시작한 소나팔 프로그램은 신중국 최초의 항령전 아동 전용 방송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방송과 텔레비전, 뉴미디어, 캠퍼스 방송국 등을 통해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부상했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축하 편지에서 지난 70년간 소나팔 프로그램은

0: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취지를 견지하면서 한세대였습니다. 중앙방송통국 아동채널 편집부 전 부주민 리효빙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경제회사 편달이며 문학과 편집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전적으로 손아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독서회의 목소리는 백빙의 일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백빙은 소나팔 프로그램의 가장 독특한 기여는 바로 중국 여러 시대 아동들의 청각적 독서 체계를 구축한 것이고 중국 아동 문화 건설과 기초 교육에서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축하 편지에서 덕을 기르는 근본 임무를 관찰하고 시대 발전을 잘 진맥하며 아동 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널리 전파하며 아이들이 즐기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소년 아동 문예 종사자들과 교육 종사자들은 총서의 중요한 지시를 지침으로 삼아 우수한 전통 문화와 홍색 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며 혁신을 추구하고 최상의 정신적 측량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북경시 서성구 경화실험학교 교장 리설매는 총서의 축하 편지는 바로 방향이고 편달이고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나팔 프로그램을 들으며 자란 리설매는 소나팔 프로그램은 한 세대 또한 세대 중국인들의 유년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아이들의 동심과 취미를 잘 보호하며 시대 변화 발전에 순응해 각종 문화 매체에 잘 활용하면서 긍정적 힘을 전달해야 합니다. 북경시 북해 유치원 당 총지부석이 왕흠은 중화문화의 뿌리, 좋은 품격, 평생 도움이 되는 습관 등 자양분이 전파를 타고 아이들의 마음을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총서기는 시대 발전의 맥락에 따라 아동 문화의 터전을 잘 가꾸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 바탕색을 책임지는 항령전 교육 종사자로서 우리는 교육을 아이들의 생활에 녹여들게 하고 아이들을 도와 세상을 인식하고 서신에 아이들에게 중국 이야기, 신시대 발전 이야기를 잘 들려줄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홍색 유전자와 문화자
1: 관계가 보다는 심화하고 실질적 반응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복잡하다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 관계가 흔들리지 않은 근본적 원인은 양국 지도사의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양국 지도사의 중요한 공감대를 참잡게 이행하고 실질적 조치를 통해 쌍방의 리익 융합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가 고품질적으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질 것입니다. 부친 대통령은 습금형 수석에 대한 문안을 조언해줄 것을 총설상 부총리에게 당부하고 나서 당면 양국 관계가 전례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세분화 협력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길 희망합니다.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쌍무 기재성 회를 조제할 때 총설상 부총리는 쌍방은 양국 지도자가 그린 새로운 정사진에 따라 투자와 에너지 분야의 실무 협력을 부단히 심화하고 확장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계획과 정책 지도를 강화하고 중점 프로젝트의 착실한 추진을 촉진하며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기존의 에너지 협력 성과를 부단히 공고히 하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한편 글로벌 에너지 관리 체계 변혁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양국 관계 발전 수준과 실무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양국 지도사가 달성한 중량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전략적 접목과 프로젝트 건설을 강화해 질 높은 협력으로 양국과 양국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겠다고 표했습니다. 회의 후 정설상 부총리는 러시아 만투로프 제1 부총리, 노바크 부총리와 각기 회의록에 서명했습니다. 제8회 중국 러시아 에너지 상무론단 개막식에서 정설상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의 축하 편지를 선독하고 기조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에너지 분야의 상무 협력은 평범치 않은 길을 걸어왔으며 지도사 인솔은
0: 참석 귀빈들은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중대 구상은 개방형 아시아태평양 경제를 함께 건설하고 역내 공동번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지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참석 귀빈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

0: 북덕이는 역내 언론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아시아태평양의 개방과 융합 이야기를 절전하고 APEC 계열 성과를 적극 알리며 공동 취재, 기술 혁신, 인재 양성 등 실질적 협력을 심도 있게 전개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론다는 공동 번영의 길 함께 구축, 매체 공동 인식과 행동을 주제로 했고 만여 개 나라와 지역, 유엔기구, 국제기구의 400여 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1: 중국 물류 구매 대답회가 5일 발표한 데 따르면 8월 중국 물류 경기 지수는 50.9%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반등하며 물류 경기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8월 중국 물류 총 업무량 지수는 50.9%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올라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름 휴가 소비와 계약철 그리고 신구 교체 정책의 영향으로 소비 물류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제조업 회복에 힘입은 산업 물류 수요도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중국물류정보센터 류광조임은 소비 물류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면 조사, 대상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서 스마트 학습기기, 특색 문화창의 상품, 문화 오락 품목 주문이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전자상 거래 물류 업무 건수는 전월 대비 5%, 단순 전용차 운송량은 전월 대비 3% 늘어 소비 물류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0: 하북성 형수시 부성현은 한때 화북병원의 전형적 농업현이었으나 지금은 조립식 주택기업 48개 소가 밀집하고 접이식 조립주택을 세계 50여 개 국가에 판매하는 곳으로 부상했습니다. 산업 승격을 통해 부성현은 영세, 분산, 취약이라는 난제를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최종 큰 시장을 개척해냈습니다. 부성현의 한 조립식 주택기업 생산작업장에서 캐나다를 보낼 조립식 주택 본체 구조의 조립작업이 금방 끝났습니다. 기업 책임자 경제림에 따르면 조립식 주택은 일반 이동식 간이 주택과 달리 독특한 접이식 신축 설계를 적용해 원양 운송할 때 압축해 수납할 수 있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펼칠 수 있으며 사용 공간은 압축대보다 2배에서 3배 크집니다. 100여 개의 공정 절차를 거쳐 검증된 이 제품은 사용 환경, 운송 환경 그리고 내한 성능 등 면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경쟁력, 광활한 이용성, 간편한 설치 등 우세를 통해 맞춤형 소형 주택은 해외 관광 민박, 가속 농장 등 다양한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영국 바이어 주나이드 이스마엘 마이슨 개발팀이 매우 전문적이고 제품의 품질이 최고 수준이라며 모든 제품이 유럽 표준과 영국 표준을 만족시키고 관련 인증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부성현은 컬러 강판의 고장으로 불립니다. 부성현 조립식 건축산업협회 회장 다향욱은 국내 시장이 최근 연간 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업계가 악성순환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다향욱은 모두가 하나의 수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원가가 5,000원인 일감을 4,800원, 4,500원에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경쟁이 치열하면서 제품 품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동식 간이주택은 기술 진입 장벽이 낮고 제품 동질화가 심각했습니다. 전원과 성격은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출로였습니다. 현지 정부는 정밀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트랙으로 갈아타고 새 길을 개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부성현 발전개혁국 부국장 오춘에는 제품의 개발과 고도화를 유도한 한편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해 원가 절감과 효율 향상을 도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존의 생산 라인은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한 조립식 주택 기업의 생산부장 양효동 씨는 조립식 주택 제품을 제작하는 데 최소 28개 공정, 200여 가지 부품이 필요하다며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한 후 효율이 크게 높아지고 품질 관리도 전방위적으로 격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선에는 영업 부문에서 생산 직원들까지 오다가 전달되려면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5분이면 끝납니다. 양효동은 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가 했는지, 어느 팀의 팀원이 했는지 바로 추적할 수 있게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부성 조립식 주택 지역 공공 불의
1: 대재해에 대한 구조 구호 작업이 계속 이어지며 여러 갈래 용량이 2,300여 명, 장비는 8,800여 대에 달합니다.

0: 자연자원 수리동 부문의 전문가, 기술 인력 100여 명이 각종 구조와 관측 장비 150세트를 갖춰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측 작업을 수행하며 과학적 구조를 위한 탄탄한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 부문도 국도 216선 림시개통 구간에 대해 폭을 넓히고 높이를 보강하며 도로면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장자치구 도로사업발전비상보상센터의 공정사인 김재 씨는 가장 넓은 부분은 이미 약 15m에 달해 구조물자와 차량 통행을 보장할 조건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 오늘 밤 10시까지 강서성 수천현 산사태 현장에 누적 641명의 구조 인력이 도착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3명을 구출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생명 징후가 안정적이고 1명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11명의 신원 정보는 기본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복근성 보전 시 여러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홍수 방지 재해 구조에서 생산과 생활 질서 회복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서성 길안시 수천현 고평진 명광촌 석하조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공안, 무장경찰, 소방, 응급, 푸른하늘 구조대 등 여러 갈래 구조 인력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구조대 49명은 피해 핵심 구역인 명광촌으로 도보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기사 마감 시작까지 구조 인력은 고립된 마을 주민 39명을 안전하게 대피시켰습니다. 길안시 소방구조지대 묘선 지대장은 현장의 산사태 매립 토사량이 매우 많고 퇴적물이 구조 통로를 막아 작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몇 동의 마을 주민 자가주택이 완전히 파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천현 비상관리국 장춘화 국장은 현재 마을 내 도로가 기본적으로 소통됐고 제지역 비상통신 회선도 성공적으로 구축해 통신이 회복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춘화 국장은 이번 구조작업의 주요 난점은 세 가지로 첫째는 도로 차단, 둘째는 이기간 이어지는 강우, 셋째는 현장에서 언제든 추가 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산체 지질 상태를 엄격히 관측하는 한편 재주민 대피와 배치, 생활보장, 2차 재해 예방 등 재반 작업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근성 보전시 성산구 화성진 중국전자과학혁신성의 한 비상대피소의 링근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원두총구와 그 주변 마을 주민들이 배치됐습니다. 현장 보상인은 허양승은 피해 주민들이 대피소에 도착하자 곧바로 깨끗한 의류와 수건, 돗자리, 에어컨용 이불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인들에게는 별도로 목포를 추가 제공했습니다. 홍수 피해 발생 후 중국 안능 2국 공정구조함원기지는 포전구호 작업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5일 낮부터 구조 임무는 피해 주민 대피에서 생산과 생활 질서 회복으로 조성됐습니다.
0: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5일 저녁 클레믈린 궁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특사인 위트코프와 4위 코슈노와 회담을 진행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달성한 이른바 3일간 휴전의 세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 협상 과정과 정제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도비서 페스코브는 5일 푸틴 대통령이 당일 자정부터 3일 동안 기예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0: 이 시간에는 맡은 한강입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숙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인지 편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암력이 더해지는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숙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1부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당시 군사 관찰원 5명을 파견했는데 이로부터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가하는 서막을 열었습니다. 1992년 중국은 파란 헬멧 정교 부대를 캄보자에 파견해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선호하여 세계 26개 나라와 지구의 발자취를 남기고 25가지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평화유지 인원 천여 명도 포함됩니다.
2: 임무를 수행하거나 훈련할 때 여성 평화유지군은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3: 없습니다. 파란 헬멧을 착용하고 해외로 나가 임무를 수행할 때면 우리는 병사 신분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여성입니다.
2: 여성 평화유지군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성 평화유지군도 남성과 동일한 기준과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전장은 남녀를 가리지 않으므로 이들은 매일 높은 기준과 요구로 평등한 분이었는데 수년간의 고된 노력 끝에 어렵게 유엔 시스템에 편입됐고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네 가지 현지어를 구사하는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플 때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평화가 없다면 행복도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2: 그래서 평화유지 임무 수행지일수록 평화 상실로 인한 현지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절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평화유지 임무의 중요성과 신성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죠.
1: 그렇습니다.
2: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나오셔서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 평화 발전을 수호하는 것은 중국이 영원히 빠질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근평 주석의 말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0: 古人说，善学者尽其礼。
1: UN 제네바 본부에서 발표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이라는 연설에서 배움에 능한 자는 리치를 깨닫고 행동에 능한 자는 모욕을 극복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중국 순자 대략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뜻은 배움에 능한 자는 배움을 통해 사물의 근본 도리를 깨닫고 행동에 능한 자는 사물의 난제를 해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독서와 학문 탐구처럼 인류명 공동체 구축 역시 본질을 투철히 깨닫고 어려움을 명확히 인식하며 끈질긴 의지력으로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목표를 완수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중국의 선인들은 이미 성공적인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정화의 일곱 차례 소양 항해라는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역사 사건입니다. 정화와 그의 함대는 총 일곱 차례 소양 항해를 진행했고 네 번 항해 기간은 2년. 항해 총 로종은 30만 킬로미터를 넘겼으며 방문한 국가와 지역은 30여 개에 달합니다. 인도양 주변과 아프리카 동해안에까지 이른 이 역사적 사건은 인류 항해사와 문명 사이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정화의 소양 항해는 세계 항해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의 하나로 기록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정화의 함대가 보유한 보선은 총 62척입니다. 그중 대형 선박의 길이는 138.084m, 폭은 55.98m이고 갑판 면적은 현대 표준 축구장보다 컸을 것으로

0: 단위로 조정됩니다. 탑승자가 2만 7천 명에 달하는 이 초대형 함대는 남경에서 출발해 원정에 나섰습니다.
1: 지금까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수근형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유럽 간 협력과 인지 편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조언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국가 간 선의의 협력은 리성적이고 안정적인 상호 전략적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과 유럽 간 협력은 상호 존중, 평등과 실무, 상호 신뢰의 절여없는 폭과 깊이에 이르렀고 상출한 진리는 상방의 20억 민중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연간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삼중 포지셔닝으로 대중국 관계를 정리를 내리고 이른바 위험부담 해소를 빌미로 경제무역 연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총격 2.0 버전 논조를 내놓고 불안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면서 각종 편차가 상호 신뢰의 기반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당면 글로벌 지정학적 충돌이 속출하고 에너지 안전 압력이 두드러지고 글로벌 경제 회복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협력 공감대를 잘 수호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정치적 명제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민생 복지에 관계됩니다. 인지적 편차를 극복하려면 3대 인지를 원천적으로 타파해야 합니다. 첫째, 정상적 시장 경쟁을 제도적 대립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협력의 기조는 시중 구조적 보완, 호혜 상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럽 정치인들은 일부 산업의 정상적 시장 경쟁을 일부러 제도적 차원의 제로섬 게임으로 일반화하려고 시도하고 이시 형태로 반세기 넘게 유지해온 전반 산업 유대를 절단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웅변보다 낫습니다. 중국 세관 통세에 따르면 글로벌 무역이 부진하고 공급 사슬이 깊이 있게 재구성되는 대환경 속에서 2025년 중국과 유럽 간 화물 무역 총액은 8,281억 달러를 기록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핵심 경제체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역성장했습니다. 상방은 녹색 전환, 디지털 경제 자연 진화 산물이고 기업이 원가와 효율과 혁신을 고려한 후 형성한 리성적 경제 연결이지 결코 외력으로 구축한 단방형 집합체가 아닙니다. 중국과 유럽 간 경제무역 연결은 결코 한쪽이 다른 쪽에 종속하는 제로섬 서사가 아닙니다. 유럽은 중국의 최대 규모 시장이 가져다준 소비 동력, 완비화하고 강인한 공급 사슬 체계, 세계에서 앞선 신에너지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첨단 제조와 정밀 공예, 광활한 가치 시장, 통달한 경제 무역망이 필요합니다. 이는 깊이 융합된 쌍방향 연결로서 서로 필요하고 서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리성에서 비롯한 쌍방향 이전을 일면적으로 이른바 전략적 취약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중대한 전략적 오판인 것입니다. 진정한 위험 부담은 결코 협력으로 인한 상호 연계가 아니라 안전 가치를 구실로 삼고 탈동조화를 고취하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유럽의 산업 불안감은 중국을 갈등을 전가하는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유럽 간 무역에 나타난 차액은 단순히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하는 이원적 논리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 경쟁력의 강약과 교체,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 통계 구경의 객관적 차이, 화물 무역과 서비스 무역의 구조적 격차, 수출 통제 정책의 규제 효과성, 그리고 산업 원가를 인상시키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면서
무역 적자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시장 수급과 운행의 여실한 반응입니다. 만약 이를 중국의 충격, 중국의 압박으로 왜곡하면 경제 운행의 복잡성에 대한 조폭한 설명입니다. 오스트랄리아 학자 보소산이 분석한 것처럼 오늘날 유럽 제조업이 봉착한 곤경은 금융자본의 장기적 주도하에 산업이 공심화에 이른 것이지 외부 충격은 아닙니다. 만약 유럽이 경쟁을 경비하고 장벽으로 협력을 대체한다면 결국 애써 수호하려는 것이 제조업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나날이 고요해지는 공업박물관이라는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보호주의는 기술 혁신을 육성할 수 없고 산업의 적폐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유진사들은 이에 대해 명석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이보경제연구소가 일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동맹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확대한 것은 유럽의 에너지 원가가 높은 기업과 화학공업과 제조업의 생산 능력이 해외로 류출한 것과 깊이 관련됩니다. 유럽개혁센터 전 고급연구원 샘로는 유럽 산업이 곤경에 부딪힌 원인을 중국에 전가하는 것은 일종의 자아기만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원인은 유럽이 장기적으로 쌓아진 원가 열세, 심사비준 규제와 혁신 전환에 존재하는 병목 문제에 있습니다.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본토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럽 동맹은 관세와 규제 장벽을 쌓으면서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보호받는 산업이 오히려 기술 교체의 내생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이 진정으로 직면해야 할 것은 내부에서 시작하고 최종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중국과 유럽 관계는 모진 빗바람 속에서 이미 50여 년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역사 발전의 차원에서 보면 현재의 무역 차액,

산업 불안, 인식 편차 등은 원앙중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세계 구도의 심층적 조정은 현실입니다.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서태강이 아니라 필수적 선택입니다. 불안 속에서 장벽을 쌓기보다는 이성적으로 길을 개척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략적 자주를 추구하는 유럽이 이시 형태의 인지를 타파하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리성적인 대중국 인지를 형성하고 개방과 발전 속에서 기회를 공유하고 호혜 상생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주석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압력이 더해지는 유럽 경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0: 뉴스 수석부장입니다. 박근혜 선호와 표수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수석부장입니다. 박근혜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실입니다.
1: 중동 정세가 긴장세를 타고 에너지 공급 위험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시장의 석유와 가스 가격이 최근 재차 상승하면서 유럽의 통화와 주민 소비, 기업 경영 등 분야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경제 회복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중동은 3.3%로 7월에 2.9%보다 뚜렷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8월 상승폭은 14.3%에 달해 7월에 10.3%보다 현저히 높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경제학자 그리슈 케비체니는 일전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현재 유로존의 통화 팽창이 반등하는 중요한 원인이며 이번 에너지 충격은 중동지역 충돌, 호르무즈 해협의 동행 단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천연가스 시장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지에 따르면 유럽 천연가스 저장량이 현재 저장 능력의 65.6%에 불과하며 15년 만에 같은 기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두 달 동안 75% 이상 상승했으며 이번 주에 3년 만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가격은 여름철 재고 보충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수요 고봉이 가까워지면서 에너지 공급과 가격 추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액화 천연가스 공급 중단 그리고 겨울철 기온이 예상보다 낮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부족 등이 겹치면 유럽 에너지 시장은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대외무역은행 수석 유럽경제학자 알란 딜레는 디젤과 휘발유, 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며 단기 소비자 통화 얘기가 재차 고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에너지 원가의 상승은 생산과 운송 등 원가를 끌어올릴 것이며 철강과 화학 공업 등 에너지 집약형 업종은 특히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통화의 반등을 촉진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량난 경지에 직면했습니다. 반면으로 가격 압력이 지속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다른 한면으로 금리 인상이 기업과 주민의 융자 원가를 증가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이 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받은 경제학자 65명은 유럽중앙은행이 올 9월 10일에 금리를 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중 다수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후 관련 조치를 중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유럽 경제는 지속적으로 원가 압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감강은이었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0: 당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낮 연결총 합방송이 8시를 알려드렸습니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0: 안녕하십니까.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지난 시간 계속으로 맹영수 작사, 허순자 작곡, 강화 가수의 엄마의 눈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기대합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엔지 중허 광부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예전에 배웠던 노래 오늘 복습해 보겠습니다. 복타령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00번, 79100번입니다. 김욱 작사, 최연숙 작곡, 리란 가수 노래입니다. 반주 나갑니다.

네, 폭타령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00, 79100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강화의 엄마의 눈물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날 때, 당신은 눈곱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눈곱을 찍었습니다. 내가 대학하던 날, 내가 대학하던 날, 당신은 춤을 추었습니다. 당신은 춤을 추었습니다. 당신은 눈물에 희망을 찍었습니다. 희망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눈물에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아, 엄마의 눈물. 아, 엄마의 눈물. 우리 엄마의 눈물. 우리 엄마의 눈물. 꽃보다 아름다운 엄마의 눈물이여. 엄마의 눈물이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내가 유학할 때, 당신은 눈곱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눈곱을 찍었습니다. 내가 장가 가던 날, 당신은 춤을 추었습니다. 당신은 춤을 추었습니다. 당신은 눈물에 그리움을 찍었습니다. 당신은 눈물에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아, 엄마의 눈물. 우리 엄마의 눈물. 꽃보다 아름다운 엄마의 눈물이여. 네, 2절이 끝나고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됩니다. 아, 엄마의 눈물, 우리 엄마의 눈물, 꽃보다 아름다운 엄마의 눈물.

0: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0: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1: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한으로 옌지롱매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엄마의 눈물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당신은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추었습니다. 아닙니다. 추었습니다. 지금 여기 들립니다. 또. 자, 다 같이 2절 불러봅시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금평이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18차 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상해 정신을 고양하며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자 2018년 6월 10일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6월의 청도는 경치가 그림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곳에 오셔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정상리사회 제18차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500여 년 전에 벌써 중국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 공자는 멀리서 보시 왔으니 어찌 기쁘지 아니할소냐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공자의 고향인 산동을 찾아 먼 걸음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을 맞이해 이곳에서 상해협력기구의 발전 대계를 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5일 뒤면 상해협력기구는 설립 17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상해협력기구는 평범치 않은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중대한 성과들을 이룩했습니다. 지난 17년간 우리는 상해협력기구 헌장,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간 장기 설린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서로 대항하지 않으며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로써 국제관계 이론과 실천의 중대한 혁신을 이룩하고 역내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날 상해협력기구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과 가장 많은 인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역협력기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회원국의 총경제규모와 인구규모는 각각 세계의 약 20%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해협력기구는 4개의 옵서버 국가, 6개의 대화 파트너 국가와 함께 유엔 등 국제기구, 지역기구와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제적 영향력이 날로 높아져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량으로 부상했습니다. 상해협력기구가 언제나 왕성한 생명력과 강한 협력의 원동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상, 문명 다양성, 존중, 공동발전 도모를 조장하는 상해 정신을 창조적으로 제기하고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명 충돌, 냉전적 사고, 제로섬 게임 등 낡은 관념을 넘어 국제관계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날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여러분, 공사는 동산에 올라서고 나서야 로나라가 작은 줄 알았고 태산에 올라서고 나서야 천하가 작은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발전과 변혁과 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정세에서 인류 문명 진보 사업을 더욱 잘 추진해 나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높이 서서 멀리 내다봐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의 세계에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제 질서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으며 국제 관계의 민주화는 이미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습니다. 각종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전 위험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지만 평화를 수호하는 정당은 종당에는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을 타승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안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 쳐든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슬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하이디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이상은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부리기태 아주머니는 피터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피터가 책을 읽고 나면 부리기태 아주머니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피터가 글을 읽을 수 있다니 정말로 기뻐요. 이제 저 아이의 앞날도 밝아지겠죠?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잠든 피터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읽게 되었다니 나도 정말 기분이 좋구나. 하지만 빨리 봄이 와서 하이디가 산에 올라올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이디는 더 많은 내용을 읽어주거든. 피터가 읽어주는 책에는 가끔씩 빠지는 부분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 다음 부분을 읽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아. 사실 피터는 책을 읽을 때 꾀를 부려서 긴 단어나 어려운 말이 나오면 슬그머니 건너뛰며 읽었던 겁니다.

멀리서 온 손님. 시간은 흘러 망치 소리와 쓱쓱거리는 톱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하이디가 처음 이 오두막에 왔을 때부터 들어온 귀에 익은 그리운 소리였습니다. 하이디는 무언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건 할머니 의자고 이건 클라라 의자죠? 하지만 한 개가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할아버지 생각에는 로텐마이어 씨가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글쎄 모르지. 하지만 한 개 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하이디는 등받이가 없는 나무 의자를 바라보며 로텐마이어 씨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로텐마이어 씨는 이런 의자에 앉지 않을 거예요. 그럼 잔디 앉으라고 하셨구나. 녹색 의자니까 더 멋지지 않겠니?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는 듯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5월의 어느 날, 클라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피터가 그 편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프랑크푸르트에서 편지가 왔어요. 클라라가 온대요.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할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피터도 문에 기대고 섰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어야 하이디가 읽는 편지의 내용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운 하이디에게, 이제 짐은 모두 쌌어. 2, 3일만 지나면 그곳으로 떠날 거야. 아빠는 먼저 파리로 가셨기 때문에 함께 못 갈 것 같아. 클라시 선생님은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빨리 산에 다녀오라고 말씀하셔. 지난 겨울에는 매일 찾아오셔서 산에 있었던 날들이 너무 즐거웠다며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선생님은 거기 다녀오신 뒤로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다시 젊어진 것처럼 생기를 되찾으셨어. 나도 빨리 하이디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곳의 모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맑고 깨끗한 공기도 마음껏 마시고 싶고 피터와 염소들하고도 친해지고 싶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처음 6주 동안은 나가츠 온천에서 보내고 그 후에 그곳으로 갈 거야. 참 기쁜 소식이 있어. 할머니도 함께 가실 거야. 할머니도 하이디가 사는 곳을 보고 싶다 하시거든. 하지만 로텐마이어 씨는 할머니께서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가지 않겠대. 제바스티안이 스위스에 사는 워낙 험해서 염소라면 모르지만 사람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잔뜩 겁을 줬거든. 그 바람에 로텐마이어 씨는 전에는 그렇게 스위스에 가고 싶어 하더니 이제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토이네테도 겁을 먹고 안 가겠다고 해서 결국 할머니하고 나만 가게 됐어. 제바스티안은 우리를 라가츠까지만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하이디, 난 너를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잘 있어, 사랑하는 하이디. 참, 할머니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셨어. 친구 클라라. 편지의 내용을 다 들은 피터는 갑자기 염소들에게 달려가더니 마구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그 바람에 염소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그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서윤옥입니다. 음악은 가장 저렴한 시간 여행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이 향수에 젖어 악보에 고스란히 새겨지죠. 하얀 눈이 아름답게 수놓던 날, 시린 손으로 꽂은 이어폰 속에서 흐르는 선율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추억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추억을 담은 음악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차미령의 사랑 더하기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서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는 중이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조금은 편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재미있는 상식이 있어 알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잉어의 콧구멍이 네 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속에서 사는 잉어는 콧구멍으로 물이 들락날락 한답니다. 언뜻 보면 콧구멍이 하나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쪽에 두 개씩 뚫려 있는 게 보일 겁니다. 한쪽 콧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면 다른 한쪽 콧구멍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동안 잉어는 물속에 녹아 있는 모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잉어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거의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조개, 새우, 게 등 껍데기가 딱딱한 것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곤충, 어린 물고기, 물고기의 알, 돌에 붙은 미생물, 물풀까지 먹어치우는 대식가입니다. 코로 물이 들락날락하면 숨은 어떻게 쉬느냐고요? 숨은 아가미로 쉬기 때문에 콧구멍은 오로지 냄새 맡는 데만 쓰인답니다. 다음 곡입니다. 안동수마 복자 가수의 사랑가.

이 순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신가요? 마음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면서 또 저의 음악의 향기 코너에 귀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구정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연변의 봄.

맞이하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쉽게 얻는 만큼 그만큼 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는 그 무엇보다 값지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값진 것을 얻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겠죠?

가장 슬픈 것은 너무 일찍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요. 가장 불행한 것은 너무 늦게 사랑을 깨우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너무 슬픈 것을 일찍 알기에는 짧은 인생입니다. 네, 행복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향수 가수의 노래입니다. 꽃길.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样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九。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 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凡人不懂的天机，常在彼此的命。

0: 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

消失。

我喜欢看你认真的表情，在下午三点的自习室里，我喜欢看你。